0: 가.
1: 신주 책이 깨부쳐. 나는 보문아 미유기 세다나 차도로 세불로고 마세. 서구 퇴부시야 미세대. 토진씨 나 미유를 좀 먹어보지.
0: 라할라스바라바 춤바타가 도가티나가 짱아. 기나 쇼바가나 마포모 나사가라 아치다 아신지가 깨부 알라가 뉴지가나 마카부가나 마겨와. 람나 지바가 둥아이 간나 마미 응라가나 마파초 어체레 에세바가나 말라할라스바나 만나고 딕자가나 만냐와 아치에바가나 마투딕자 뚜와가나 마초게 바오이 임바가나 말라할라스바나 만나치 신지가나 마침라 아츠에바가나 마투처베가 미타가나 부투이 루사메 원자 포모랑라 까부키웨 디우르타르부 나쿠딕베 디우르니레 미두베 미유투로네 수 닝바 남시 뚜디 담배 하줄라 떼네 떼로 최대 맛이 제디 좋투 까칠 기지.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터질

대나 차우게 생예제 제게토 톱시 세기와시 대라 카마 쥐바양 세시 대나 차우베가 탑라 대니 네베 차우농기 니차우 산제기 니로탕 두쟁우제 차동 셰제 셰름바바통 대네 장제 셰지기 차티 리보라 용샤 루부시시 차우게 생예라 차우게 생예 티체 쉐구시 네발라 장코 제인함 맹콘더 티마니네 선바 로그바통 Tienzhela pache mechu chetse yezam shekukyoshi. Gade dita lundajia sayen jenchu shetu na neva manyuwaashi lo jene nyeshepa sunbu dutu. Nibadei na kama bonzo shaju teshi. Kama bonzo na jendu nepobe neva la penshu ki jutapsi hin. Kama jewa laza yung ramja ki chi shangcha denbe ombu jewa laza shi hin. Dena, Jongkong Detong Yenbe, Kama Tie, Jendo Pobe, Nevi Ge Libo Nam De Bui Ni, Jende Je Kame Ni Ba, Nduan Deng Juji Te Hin. Wen Jong, Kama Kondue Xie Ke, Guanba Ne, Kama Bonzo Xie Ni, Jendo Pobe, Neva La, Meju Xie Ban Guo Jie, Che Shui Si Jie Yuo Shi. Ren Nama Ren Jie, Dena Ngan Cui Tiling Ge Lin Tse Nang Nama Ren Jie Le Xiu Pe, Jendo Ne Ge, Xi Jia Kap Ji Shi, Nama Cui Di Da Te Ba, Sen Jie Nang Wa, To Jie Che Shui. 就得那把链接绿色点头用外这些门的书。

0: 日当啊，自然空空没人群处理这种特，临江前面车里拉车，一只老不出车，当地的啦就能去把烟。天地来这种灯啊，自空格，咱就靠起来门头里就能看见通。可容给他容用动装备和，有人地出去个，娘娘开始拿出来领着的。
1: 우리 다 다 더러 좀 잠주다 로모즈 교대는요 상대 더더거리 다들은 게 다워들은 게 딜리는데 윤드니 다 니막치긴 돌아라는 게 상호단서 탐지도 그런 게 지 로모즈 교통이 로정즈죠 양잠주 통이 로정즈 그러니 양디 잠주도 양시 최소 지금 배치죠 달러와서 소위나 조금 가르쳐서 그 돈이 로모즈 교통이 대통이 샤한다 랑게니 마치인 로라 비치르 마뇽스 뜻이스네 랑게지니 랑게니 리르데 랑게 츠크르즈레 이니 랑게디 가진친 보스도 띵진다 다월다 조치 알라와소소 그 체드글라나나 아더니 알라와소소 그 장지가 양된다 다 팀들 로모드르조 통디르 리지오크 양게 통디르 리지오크 다 팀들 린도고
0: 대요나유로요사존케 리제 체메체리라란촌의 현하 촌두스 로요라가진치

샹네 잔쿤디 농가 제자코제 산지 차슈시진이 산지제 카숑라 포종보다라라 즈바시바데 다와투피 친년가님바 향지레 지바데레 산지지 용콩네 정롱티니틴 시샤레군 베게텔랑네레 니두 베롱종종 장르 제자레르 냔데헨소지 존녜시바동 베종 제자콩기 년긴커위 포종보다라라 즈바시비 진팅여여 르무이 지잔 전던데 라사통치라 전던시바레 너는 배종 제자 공기 존니 더 대비 비단 전던데 배종 조사시비 제자

샤네 잔콘디 농가 뇽캉고제 산지 차휴시 진예 산지지 카숑라 에샤이 치수 도주가 송화사바 기바데리 산지지 용콩의 저항롱신 니팅 시차레콩 베게

야, 대랑 갑서 와빠. 연초고 삼오시 타존다니 인생. 가나 스칼와 호트메 페티스 포안 잠어글랑 가사잖아. 상송와든 당법 소르든 같이 일근이 요정. 법 소르든 상송와든 자 차고 있으면 지 패지라 일 마르가. 내가 빠진 간선 예티인 조식 간종니 스티르 빼마글람 실르 지흐츠기나 렌친테 잣땡. 내가 빠진 간선 지르 지르 조르촌 페티스. 뭐엔 바폴린 잼비 내가 빠자테 글르 지르캬. 글르 지르 흐츠기나 렌친치 뭐엔 바폴린 잼버 콰텐 셔츠 갈레이터 어덴 탄테. 갈리에 제가 노르 쯤돌 쯤 쪽비 꽈노르. 뭐엔 Hangamu nixilan kurib tizi yilke yin chukhlamu tenin zishki nuruwa Tuan yul sikpalang Ya, terang chahi tizi ngayi mundir Ngarkum zin tizi yilke lhamu nam yin chukhlamu yi ghani chante Ma yilke cangwa andawi zangwuram tizi

0: 비 라몽아 마야르 탄데 파마 홀데 야나 초징아랑 소판 데미 오모 예타 토론조
1: 겨라 야비란 떨만 존나 만다 통차소 나 오모사
0: 대칭은 비 테터만제로
1: 드디어 저와 모녀 토체 데랑오 비체 센데라테
2: 도 Дисту тапи чипасика, да трчи мантла, не сища тумча. Мыхо!
3: Хасо!

0: 암초 쳔보 하르럭지 어떻게 씨 노르승 그 자식 그냥 돈 쳔몰라 팀디지 몬츠 송록시
1: 야 침벽 다리 어떻게 땅에 인촌이 탐조 지란라 싶어 기대 동송로 뒤그라살럭지 탄친 만만 바지 그때 공고 뚝딴 미 바이나 어떻게 땅에 인촌이 대성 그냥 뭔데 영 요마스 이 대령 자히비니 몬들 공녀 단탕리 인초 당인 지그냥 동라 띵디 자 몬트가 송다 지난도 동더 야 친럭지 공능 요바첸
0: 조거 대나 노르승은 도에 빠다더 장송로 지라슬 和 단디 시크
2: 장송 로지라슬 야르피코 장송 로지라슬 야르피코

0: 기파 로체 잡슬기 한가든 갑제 노르친 자우 코르틸람 자스그서
1: 정송 쳔비 기파 넘기 데랑 교체 노르성건 도 빠다데 쿠니 찌그니 뚜들라 자히비 어몬츠 송로

0: 소리야 흩다마 징오라 정샤르고 흩다마 퉁오라 흘로차고야
1: 암초챔볼라 니대랑가 낭차창마 초지야 니스토아들 아던지 임초타모데 퇴마특다 잼몰지 다롱에 강옥대요비 포장원몽압지에다강양 초난도
0: 포장원몽압지야네 천이 법정들에니비 흐멍도 따위인 개띵 띠덩라코나 뜨라치랑야
1: 따따녀따 연초마 똥라팽비타 것이마 되나 내신체녀마 지역달똥은
0: 마웅일제모라 허자원으로서먼저 철안공이라 참오연초사모디천일 허대그대그 제철이 기프레이비일제모라 초적제비녀마 진통리야
1: 대신아 포장들을 조르게 나집 마트에 손을에 대랑 노상기 아야 급소 세컨드 참인던데 가리움 먹히위 장성실라 키츠플드 지바 초지마 통화인남
0: 어더
1: 치다롱 던던데 함고암 개대염 초마 못다 포장들을 내나 마와 노자 야세 총이 갔어 노상기 장성대 텐장니 호라커
2: 可真木了，可真是那啥哦！哎，俺们错了，这几天都得俺们俩陪人，啥烂子玩意？这家真成绩，演出嘛，多了，偏偏你们的，哪吒让他先呢，太阳俺俩先呢，地搞死大，你这这大婆娘孙啊，哼，谁比卡子娘子些呀？
0: 哦，哈哈哈哈哈！大大林，大大林，忙为节目的，俺你这些地芝麻芝麻的，俺你这黄娘芝麻的呐，我们都是顶你汉南的龙的嘞。

0: 사랑하는 게 핸디리센 슈섬 다가 주시 핸디 슈딩 자고
1: 당신화
2: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년 년준슈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교 룽친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Sanyakaki, Lakze Sabata Mugtub Chidab Sabasoki Nuba Chirudongwe, Nyesi Rokyubla Nangchin Cheti, Mimi Nyushibta, Nyushib Chilin, Gamsu Nisu Lidun Chuba, Nyushi Kone, Kishu Shangwa Soki, Chikshi Sabakajik Pichu Dangwata. Buisar Tungi Nushula Dende, Dubshu Nyamjita, Mitan Chuchi Tunjuru, Panantan Sangwe Nyamjitela Gundi Dongshin Hu. Longa Senki Chargu Jonga Pizanenang, Nuisi Nyongdong Ta Nguyenguo Ta, Nuyenguo Ta Goksu Mugzhub, Kekse Gelenjie Ginnubo Shijigdu Chiru Dangde, Rika Ki Nuisi Ta, Lezui Ki Kyongguin Pokse, Nuidengang Chungdu Donggui Shidun Yu. Mingar, Rangge Dini, Dubshu Gebe Tula Nguyesu Lipsi, Gyundi Mibbe Namshi Denma We Nungchui La Mibu Ta, Sanya Kata Jiyu Senpaka Ki, Dubgo Kekse Ki Genji Ngarbe Nuitendu Dangde, Chidabka Tungyu Nguma Ta, Shibzhi Yungwa Chishin Yu. Chizhub Todambu, Rokyub Tunjuru Tan, Ngunju Todambu Ki Juzhan, Fan Chao Hui Yi. Nganzu, Xingqin Jigla, Bishi Jig Shirsun, Xingqin Cangmara, Xingqin Ta Rangkyun Chungli Gebi, Rokyur Dubshu, Chizhik Zam Chari Che Yu. Nganzu, Kongwo Parta, Zembe Parta, Mokbu Ne Sanne Parta, Sakun Penzun Che Tunjuru Nyamkui La Xungli Gebto, Lengen Kurwe Dubshu La Zubji Ki, Chizhub Chari Tunjuru Tan, Chizhub Namba Yungkyun Che Di, Nyesi Kuyub Ki Nyamchu Shik Chabu Che Yu Yinxi Zong Yubshi.
1: 这个雷库那边为内区，基杰书记习近平去蒙西智库批给了采取通勤前天，为咱们文件案蒙西智库三八组织小组组织机关内的内区。龙安在中央办公室被录，三年卡去批给给谷歌通勤团，决定点被谷歌高速当地蒙西智库三八组织小组组织机关内的内区。基杰书记习近平去蒙西智库三八批给东区了采取通勤前天。 蒙西智库给马拉萨巴地区的军用机采购难的，为咱们文件前的，团里批给了你这趟，结合给大家送去七八的片片，蒙西智库管理机构协办团，领导协助你去谈，遵循最后缺乏，人员讲到，大家略给超过这个停车间给蒙西智库马拉队给协定一百万三，查给多批给客团，曾经中国针对多批给客。 女局多批给客做了，西北规矩入团日本难填，用女人用客团，男们是司机，真正娘们人女错了给女不，提醒讲到天用，大家存钱特别借给人女间给超多人心给成真确真去，蒙西这个用女人准贵些，那就难填。除了三八的蒙西这个三八批给了各地东区了，三六组织团，作为西金色扩大难一把些，龙安在中央被采购在内行。 为咱们文件案，蒙西智库三八组织七八团，团里人排了团，曾经日多监督批给动画的，第九十七班明天，蒙西智库三八规制组织团，领导席面的团，女性案批准小组的规制动各八团，前天陈东查瓦组内组团长动画团，查瓦动各位车细菌规制团，查瓦车一位车组织批给定时不动画。
2: 人不忙会继续这个麻辣摊，沿用西街间给继续长发做法。忙去排动给蒙西这个推荐的动画。可拉马会松嘎的给查着初级切角色动胳膊锁定一把谁。龙阿在中央办一个工作了，三年卡去蒙西这个三八组织给女子角色当天，昨天南昌日本人把了中央人安规定动画摊继续套团结成一把谁。
1: 城西蒙西智库组织七角色今天继续给蒙西军区岸电镀进去。上海市临港游客三八的初步到各地参拜城西地内的初到去龙秀罗拉滩天街的地区参与吧团。初步城西地内的初去的地内仍秀素长木苏瓦滩，初到龙秀罗去将到女局扩展去给去。
2: 走路老秀素就瓦塘，老秀最秀素就是为那不提。城西店内的江道路扩建突破，也是各处看俺来给一把些。龙安镇的采购专家办工作了，领队新年的谈女婿人女江道，大家略给超过这个蒙西这个的麻辣沙巴，用女儿赚钱。中国边就是表姐特别关怀，别家住就是贵秀全部运气没法来暖心去把些。
0: 这个来过那边不来去。 几所肉局接近地，到我西北菜松竹人，各局西北给用棉花推送，原来温玉天康给推送天热热别脱，带大鸡巴鱼吹向中华滩。你到你自助旅到我东北菜经营的松，六零点儿就运行。前组车轨难度九百米，团套都九百八了。 제팀 딩어시리 로숨주잠 다르제 세바규 지소 로급 켜고 난기 침루기 미당 외샤 커섭 제유부 마세 당토 미게르게 체팅라 송경타 이든 미리라 럽둠 제바소 망소 예토고르 침부 제베 된제 가능겨유 사르토 죄점 중외 지소 로급 제팀 티리 균 리우드윈타 튠센 튠주 튠게 유바타 지사 튠타 로급 제유타 제덥 로급 고림소 낭뉘 제유 치르신라 주십 시팅 지소 용라 카총니 삼차르 두린 팅 니체바타 망뚜기 루이 쳔부총카라 망소네 뒌베 미게르기 체진 송경타 십신 고에 대로 동교 지소 겐주타 면주 겐주기 멍을라 클루이 갸바라 체바네 부주기소기 내뒌티 삼차르 뒌바라 두구르 제유비 리슈 티다라 타라 제팀낭 렌지 제유 게유미마 티소 유령우유 텐카 팀루 레뎌우유 텐카 지소 팀루 차뒌칸 기주리 슌바 가오리 나이 사르괴베 체든 진지 당례 능급 공기 팀주 속배 총기탄 총습도 습규 시바타 마태 겐준 랭게 김상타 믹세 강의 예배 겐근소 미소기 심자르니 바타 산에카기 락렌 따르 신비 냠뇨 둘린 제바 튠세게 낭튠라 양내 갸르토 추도르 제유신 대단낭 서크기 해바타 디첸 바르 지튜 토뇽 용균 이거라 삼로당 유라 제팅 시르 캐르와타 슝셔베 겐왕 긍충도 제바 지소 겐주타 면주 겐주기 멍을라 클류 갸바소 망소 예심제 제베 내듄테 대가를 렌지 제 유지 종교시 팀루 티니 종라부식 멍이 바라 대공기 로줄 학삼 징디 예동 줍시 로드윈비 지소 로급기 니급 체덥시바티니 지소 로급 레드윈비에 시지스 조식 인시 지소 로급 제팀 튕규토바티 랑게 기 망수 티규르 게렌티 팀경젠 기 투섬 사바르 레바 증규히 제팀 사베 망소 기 용급토 심제 시비 로급 리슈 체시 미게르기 체진 용자타 시르케르와 강의 예배 김상기 내주 랑가라 쪽베 체바소기 내드는 명대 준둠 냄부체규 레니르 셈베 레드미네 고도 리슈 이게타 미게르기 체진 야르조 참미조라 게왕키 덥디제디 랑가라 제미미네 체진 최시르 티베 양 참미쇼 체진 치르케와타 강종네 망소기 상와 쪽베 체바소기 체고 튐부이네 지유 겐코르미네 겐지 다디 내부동규타 토다기 팀튼 개와라 겔렌딘디 제디 로급 제바라 최세 유바타 상와라 송경 유바 로급 제바라 미셴기 정구르 삼바라 뉴스미동와지 응외수 차토바 구기유 대타제네 최참 정부에 지소 로급 제팀기 럼루 차르구 사르드 제바타 지소 도슈 슈크초베 제튼 리우 칭아조디 기줍직조타 지소 레튼디세 당랑셰프슈소 지소기 튠쿵티다 침종기 중시 낭외수 중리에 망수 티규라 게랭알에 야부타 망라 편바 티베 체와 토바 체규인바시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추세도베 송교레 송류겸네 부디우 콩베레 구디 동크 로주신 디주 변주르 규기 제주르 솔레 킬레 틸레 니화 고갸바타 주주르 체바 내보화 지주르 제기 디주 규기 툰레 규지 카도르타 편제 충회 젠주레 주디 큐소젠타 제순젠 방미젠기 저소 용유르 등규 체바타 림지체나 예급 인권튼 수준의 리 큐소 십주 시기타 예급 림비 특주 정신기 사다라 툰레 큐소 숨주 예신 체신 장보르키 개용기 야증급 중어지타 야지 십주 시행아 소소를 송태 지두기 편제타 젠주 누바 침봉공이 바시 티안 상하이 창신 링텐기 추신 소회 딘시 단다 소신배 LNG 기진 추신了 추신 소회 레리기 외세를 무디 더부시지 주기유 지주 소송 링키 지다라 전에 콜라시부 세순 추신타 야주 지체기 토자 준유탐 지겹 레콘기 사괴바 전양키 지주 야수로 법세 상하이 창신 링텐니 게난기 시균 체수기 추신 소회 딘시 체시힌 추조세 잠투 장디 제주르키 레가 주바디니 지신소와탄 자화라 추신치모테카라 소신휴제주바시 민가라 호동 중화 킬레코나라 LNG 기진 추신치제기 낙도 축주잠 유바타 퇴기투주 제로니동 숨주로파라 굴균바시 티나 중국수배 LNG 기진 추신 쿠라시비 사네카투 징가육배 융제강인탐 테레 내치 숨유바디 내치 당부니 랑디 각주힌

0: 시 디 각자티 리뉴 수준라 투유 바시 네치 숨바니 툴레 튠초르 힌 응은치에 에원지 추신기 가제 디체 타 유저 망부시 낭진라 된고 바타 게낭투 릴라 상페 킬레 니술 하잠네미 다자 정시디 갸더 숨줄레 게와 타 조 랑게기 실규 초담 쿠토 유유 바시 LNG 出现器这个客户所上海也区域新宿塔机制局的塔江苏塔安徽也对面局的各自列了切记提醒浙江给出现两次局制这个来个南北永远的差不塔拉当今天怎么令人别吞了求助组信区提前这局诉讼区域出现器两次所谓都市体日对年吞了所有的局制局处
1: 第一个例文的部分是你想给个人有聚集所在写法了你都你自助旅给集电子抗议们中国所的所谓起过题到我被谁就变你能说电子抗议你的原因性电子抗议你的对于这三些被拒绝所有的命令龙安三期七个月中的北京让给电子抗议下下空白给出门这三个集体托针对起过他 뒤송수 개용 电子抗议 相对情报局自身为主的中介所开发这些军事
0: 디그 레코네 베베니 수 사고바라 솔레탄 체린 젠부네 신도 총과라 신나 튜지 탐보로 란게키 킬레딘 중 개변주로 콜규 처수 야부 유바타 변주로 이믹세조 좀 파르격고 총유바시 튜지 탐보로 란게기 시규 연기 솔레기 킬레딘 중 개파탄 튜송레 갸지 듄타 청중지 파와타 케보동보로 튜송레 갸지 주루타 청주레코 판네 튜기 편제 윤체 메파라 리수칭 유바시 Leri yene dene, sujun leri ki rikchi wwe leri sumchu soji chwe, leri jubdun ye kele jingchung ki kebao tong borpa yu yunkyung chungwa ti na, rikchi sujun leri tan, ma chwe gyuche sujun leri ki kebao parche chung kyokbu yibashi. Sekui yene dene, xinjin juja guzam ki kele jingchung ki kebao pa yu yunkyung tong yuwa tan, su le xinjin qinbyo di gyuru nuba ngunze yibashi. Qixib kesar ki kele jingchung ki chumze ngunze tibu yinxing,
2: 투지탐보로 다와숨바라 킬레진 총게 체동 된찬 갸증급 중의 기타 천중 구신해 다와 니쇼 접신신 뒤마레 갸게 주외 나바 균형 토유바시 솔레타 체진 젠부 킬레진 총 피게 구디디네게 추장 고총키 투지 탐보로 킬레진 총게 튕게 녀용 균튕아 레스친바타 사드디 타타 튕레디 타 냠지 팅섭체바규 튕레게 천제 사드게 편제 나르베 응으세 되도 친바타 70개살기 킬레지드 총외기 니지 누바 티외 응으세 되도 친해 킬레진 총 티외 망회 미주 최공수 레튕 14 조파의 구지 체디 각제 티외 라젤의 민해 균체 메파라 튀게 타 사드체 유지 주바시
1: 이글레군의 계절력으로 계급기 내급 눈치 지급 제배 개난기 눈주미 인공 퇴송례 발세 계질의 마오 유바타 중미 퇴기당 초월의 대비 휴견 체실의 충도신 유지주의 대단 접시 당세 퇴신기 공신타 응어지 공신 대신 서규카지기 지계 공신제기 휴견화 실규 셉슈 그리고 문세 대비 지루신유 제주기 그리고 균등왕 지루신부티 CPI 발세 경 지루신유 도시바르 소레 튕기베 소르네 튕베 신공 튕자라양 기지 튕보르 치베 총소기 신공 경률 파르베 슈긴티

0: 냠레
1: 지디타 공피
2: 점링기 티링 카산
3: 점링기 티링 카산
4: Sikilige kumkamsa, siyamla zamlingi tirin khasan shibilizan shukuyin, ting di lizangi nang tuan zowni.
2: Xi Jinping ki Tajikistan ki zongtong Lahu Mongtan chunmen nawe gorta.
4: Xi Jinping ki Burundi ki Yunzin ki Bilitan jenzom nawe goro.
2: Tajikistan tan Zhongkui Zhawa Gyunche Mibar Gerim Sarbar lebe goro.
4: Gizhi Cenze Sardu dine zogchun le gundi tani, zamli rinbi Cenze Sardu gin Zhongni Dui Gui Shibi goro.
2: Qingwei ki leki, Zhongkui Shibshu Leji Su Ma Jo Chi Gyok Su Tangwe Goro.
4: Zhongku Tan Loi Vizhi Gishu Nui Tumi, Zhongku Nambi Tingrib Jinle Chuduru Chukbu Chibi Goro So Yin.
2: Xiamle Tingdi Li Cengi Nangtun Shibcha Nam Sinro.
4: Nyechara, Gikub Gichushi Xi Jinping Gi Bijin Mima Soka Chimuro, Zhongku Ru Gedun Samchin Nawar Pibi, Tajistin Gi Zongdong Lahu Mengtan Jimin Na Yubashi. Xi Jinping ki Tajikistan rangzin chene lo sumchi suang kowa tangji, gigab zugzun ki chumche kejian toba da demji shubhsi. Xi Jinping ki penzun gyab gyoro Tajikdo chayyuni, zhongtan zhewe dewe tunyi yin, qiru ki kuryu la gyundo chidar chungzhong. Zhongkutan Tajikistan gigab nini namya susung rogzhi ki kimzi sangbo tan, laksam su me tan, penzun yichi chebi chokbo sangbo, lakdan zhene pege donwe rogda sangbo chishin. Chuo Nibu, Zhongkutan Tajikistan ki yuri kimzi gigab wargin za zho nyamle chingyi le mingda gui ba ti. Gigab Nibu chuzi towe chepsi te ki penzun yichi kangli ngun ba tan. Zhongkutan Tajikistan mirib ne mirib haran zetun yung wara sashin tenbi geni chi yun. Zhongkui chuo ni, Tajikistan chuo da nyamtu, ngarwe tamsab ki Zhongkutan Tajikistan ki lewan jitun chobu zhungyuru gundi dan ni. Gigab Nibu mima la digi tiwe chiwa zhundu yu ji di na yun. Xi Jinping ki Zhongkui chuo ni ngar gyun xin, Tajikistan ki rang gigab ki gizu dan canbi pie gig lengbu to gyu gyu ro gyab gyur che gyu tan. Tajikistan chuo ni gigab ki rang zan tan dangwa denja jie song gyun che gyu ro gyab gyur che gyu yin. Talo ni, Zhongkui longa zan jiong ngob ngo cubi lo yin ba tan. Tajikistan chuo ni ya, nye dong song gyu lu kong ki gigab pie gig tep gyu la nu shu yu gu gundi dong xin yu. Chuo ni bu bu zi to pio gu ni, gyu ji lam ji nyam zhu che gyu zong ne du xa ni. Pekye tepchun jitu dingsab chibata, rangso su pekye mikse le rogram chikwe. Benchur nyo zon nyamlegi pecho sangpo saten donwa ta, nyamlegi mingunbi topshu ngokdun chidi, nyo zon mancho ki shikyun ta, buce tu jitu tordongwe. Zonne namchang lagdar chekyurun genli chini, jangdo nukyu ta chengzin benchur, rikdin chonggira, misu rinnu soge nyamlegi gyachir dani, cenze sardu gin gunu chirdongwe. Misu rinne beri dingsab dani, Sanne nyamlegi biyib sabu dui bata, gigab nibu mima penzu xieto ta, penzu chamdun yuwar gundi donggu. Chimzin denja nyamlele xiongnu gimne, dobshu ngenpo somle dongdi tajidu dangne, tuimungto sagu gi denlin songgyong chigu. Zhongkui chuo ni Tajikistan chuo gijin dumji kang nan shu gyuru gosu shu gyu tangji, nyamzi yezo ta, shanghai nyamle jikzu, Zhongkutan isha uimi lamsu sogi jikshi na nyamlele xiongnu gibdi, chongma jinglu ngoma lalin dawa ta. Tiwe Xiongchang Luktun ki Kholishibu Jiyong Mala Junkyuru Gundi Tongdu Yu Ji Nendu Na Yu. Lahu Meng ki, Turab Sabi, Tajikistan Tan Zhongku Kyonyong Tepchu Nyamle Rokdi Jawa Tan Tanda Kongbi Sammi Chebaran Zhoxin Yu Jin. Nyo Zong Tan Ma Jo, Jim Ju, Xingle So Kepkongi Nyamle La Chumji Ki Chupa Tan, Namchang Kejin Dila Yung Hwa. Mijuri Nebiri Nyirishin Sabdun Zhuwa Ji Chungdi, Gigam Yibu Mima La Digi Jun Yu. Chuo Nibu, Tirin, Ta Zhongki Yurin Kimzin Zazho Nyamle Qingyi Le Mingda Gui Yu Qing. Tie To Ne, Gigab Nibu Zhewa Lu Gyu Ki Tuen Zam Sabar Liba Cunba Ta. Gigab Nibu Yurin Nyamle La, Dun Jung Sabar Du Yuin Ba Cungi Yu. Taiwan Ni, Zhongki Ka Chede Mibi Cha Xie Xin Ba Ta. Tajikistan Chuo Ne, Zhongki Jigi Zadun Lakli Tajidu Da Yu Yin. Tajikistan Chuo Ne, Zhongki Chuo Ta, Gagzi Dir Gyu Ta. Mithab Zhinnu, Cengzhi Sardu So Kepkongki Nguanyir Nyamle Le Xiongnu Gepto, Minin Zhong Le Dabdi Junbata, Lopsu Biri Le Xiongnu Gepdi, Gigab Nibuyun Zhiwa Kongbi Tiwe Chirun Zhukyuru Gundi Tungyu Rigu Chi Xinyun. Zhuxi Xi Jinping Ge Duan Na Wei, Kuala Shibu Jueyongki Chukui, Zamli Le Tunyi Kejin Denyu. Tajikistan Chuo Ne, Zhongkui Chepsi Ge Toni Gijine Duan Takju Chekyurun Bezun Hurda Chibara, Tse Tue Ngakju Shukyu Ta. Wichar Sikugi Tuvab Shilu Dun Zhukyuru Nubu Kejin Dunbi Chibara, Tse Tue Ngakju Shukyu. 타지스틴 초니 중국 초타 정말 냠레 체바타 돕슈 냠바 숨타 개콘레 주위 녀살라 냠도 동디다니 서구기 딘린의 송균 첸뒤 유지된 유 최면난 주 지지 기급 니뷰 접다기 중화 미마 지든 기급타 타지스틴 지든 기급기 유리 김진 자조 냠레 칭이타 중화 미마 지든 기급타 타지스틴 지든 기급기 뒤럽 사비 균요 탑주 냠레 로디 저와 띵습 동규 거기 냠지 세자라 민다 괴범마세 캡잖아와타 시당기 삐리타 변조로 녀조 마조 미탑 진뉴 방매디교 녀조로서 캡공기 냠레 이지주로 민다 괴바라 띵바나유 참진의 초니뷰터동 신례탄 진내 롭소 대간 주춘 짐내 시피라 촘지 대구서 캡공기 냠례 이지 줄하잠라 민다 고유버지
2: 니차르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비지미만 소한 시모로 중국의 응시 참지를 폐배 부르네 계규진 캠 빌라탄 투제나 유버시 시진핑키 중국탄 부르니니 자조 김지 계급인부터 초도 탈구른부터 계급니와 정화탐습유 중국탄 부르니 냠레기 계급니부 미만을 응응을 진진키 기변 토바마세 계급지중와 장냠기 따단지부터 냠레 니계키 미부양도유 나니 나란타 하산날 수댄와 중국탄 부르니 레왕직툰초바도유규태 Tumunki Wenzin Kitchen Chunne, Chonibu Dewe Liu Sabsik do Yu. Diluni, Jungutan Burani Wa, Chinji Joazune, Long Sumju Song of Korbe, Losikshi. Gundotan Sensi Nunjiki Gizi Tube of Duntu, Chonibu Jungutan Burani, Leonjik Tun Toba do Guti, Niti Tu Chen Ne, Tabju Jidu Le Shunun Gabatan, Mujub Yamle Ding Serb to Dandi, Sokuki Siditan Dinling Le Changjo Ki Nuba, Tiwemawa Nun Gusi, Denan Yu. 시진핑키 디루니 중쿠 롱아첸키 차르쿠 중베 구츠키 로이바타 부르니 지루니 동캠이 숨주 수왕을 르 폭둔 침뷰 초소 배준 침뷰 등규 치신 유비 티에 튜니 수첸네 중구탄 부르니 냠레 게림 사브식도 립교로 군디 동구 태양 진내 편춘 르기 초비 탑주 로다 첸네 모두 로딘 구밍안 편춘 갑교로 치바타 캡콘카기 삐지 냠레를 지교로 차르쿠기 군디 동구 니니 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你偏 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中国南 中国的中国人不认为与人去超过一百趟。别了也中国人不认为与人去超过一百趟。这个你比迷茫玩去在做什么月不认为穿衣中国籍去四句落点革命啊拉链的话他中国瞧他你们都给个你比做大起定期这边来往集团超过中国的话他不就你们来说的这话定色的动画 托人中文他们是根据其吧我从马就念了兄弟家不接给托你给个你不你忙了偏的准度月主席习近平去开战点别过这我中国边教堂基础狂别了冲着开前托吧他我就冲着天怎么能给我滚给通去所求的月中国龙安村去吃过卷了别七十三百块吧狂别体位起来用为一起月 中国人民去西的坦电力了滚地动画坦充满人路坦给及这个冷冷松共恰气各自努力准备签约主席习近平给对南为明日的两万集团错过组别都记他过了十五局共去出国了不如你去给阿举抗力学习约一下下轮南这坦中国运用给特区手的职位四块了地基准约 不如你瞧给中国娃兄弟他们是不是一下下轮南这趟中国娃儿去年来定色的当年是会给他给他电令了松共切据日过期新月节送于不是
4: 中国一个比主席习近平给电视台的台积电给总统拉赫门给在中国人的局势人拍了中国的阶段层面内容层面内容拉赫门给多少人比了中国三个月前的原则的谈论那话谈空给纽约罗先生台积电谈中国接工卡给你们的军器没把的价值清不谈却你比这话军器没把的给你们三百十度立于接谈空给中国人台积电给亲自赢了特别弱的样式 前日这话组内罗松就拉咱们松人给个尼比哈江泽顿他平均一切给这话组员却尼比切不西太平均一切他尼比娘们来了军队兄弟给们四个给电价他军队便宜了车边争论他几个了卡带女店价有几松员拉赫门去尼维罗谢人台积电他中国这话压住给把他的便宜清不他 기금니뷰지부카단라바르토토림초기와라종탐섭체규균형체규타지스텐초네주시시진핑기니도니섭실루에다와둔바라타지스텐라게든섭진나와르토비춤제케진라체퇴등조침부치신유라섭진나와티타종자조지위류사비시장빙운진양치규균초니뷰드럽사비초용기텁주냠레로딘저와피게동규고르기냠제세자라민다괴바탄듄네 기금니뷰저와티루규기초제사부시도립유제탄공기나란네기금니뷰와라펜주이치침부치바탄티신게젠덴빌랭면람수라루이츠부치신유초니부로첩시친제타벤저르뇽총미주르네베리소캡공기냠레라게젠덴비촘제토바마세캡공카기냠레응아르레띵서부도마탄김지기급와르긴자둔저와사덴도동화 규지람지님준기최고고르닝급라흐먼키최고티왕기초니뷰와라펜준이치치슈치르친바타니베냠레띵섭친윤규지람지님준체바티타지스텐타중군지위루규토기류사부디디기금니뷰냠레기낭튼표숨초스당와타지응위줍기촘제보르친디윤 中西铁我蒙西地区给南站开进入台日本台积电给三年卡都必行员听日本给熊蓝坦普兰提醒女空地区间阿基斯准备提台积电给四国卡瓦尔给支撑了兄弟给不满西台积电给四国给进驻电台我所见证电台准确的蒙西电影有几松多拉赫蒙奇 규지람지님준체규최고티마저퍼규롱아르웨군디동화타레슈규쿠급대바 튜모토 타르게 응규르용어 제치도 리김 빈두 유지 숨바시 라흐먼키 명의 제지 튜버보 공야타 편주 진주 미리기 진타 다와 송경 제기 멍시토 주비 시베 링메르 믹세기 튜닝 대유 제타 공기 다지된 초네 중국타 미주르네 베리 제규르 체퇴 통진 제디 강티니 수균 근자로 사된 동화타 망심 직튜용어 제비 망도 케진시도 지기 유지 송도
2: 吉克书记习近平去天气怎么了罗杰南穷庸没别更多钱不着心于不他现在三对年天南去高子古日采集银鞋那段南月吉克书记现在三对了熊伦坛现在人畜染变了滚地动物而明年南些开钱日坛日不别行可乐是不是书记的别给及现在三对的那组中级别特具开钱共我们去归他 共我们规制共我们规定界的南约龙安村去吃过军务办国处办让给去出在头的国内给及参加三队的内勤部署组中了官地大内同名三队给中国那边停入进了第二趟年这级别才正式岁月龙安村去吃过军务办国处了北京趟天津 河北坛地区苏苏林区、广东坛、香港、澳门、库库、千木街，以及参加三队的内千木松溪，集团和兄弟协的，参加三队的中控女部坛，子孙团队的内千女部，新店把自己集团女部街，共同安起了东新月。 党级促进交接不错村陆军习近平去苏西南为党中央去曾在三对体结合批改给内部批评地位内部妥协妥三对给批改了共产党为特区老大丁色切的毕竟他天津河北塔地区

0: 얘기 더 바른 남비 파르는 군규 청휴 탈로네소 티웨 마웨 칭위 길리기 심주 사르비 치빌 후지 티 중국 샤니 중국 사르드타 퀄리시브르 시업슈 주텁치기휴 탈로다오 숨비 던주 파라 비진투 칭위 심주 데네 숨규 숨주 소니 주유바타 탈로 지부르 길레 응압 중에 응 파르네 중화 상하이 주 칭위 심주 데네 초기 십주 십두 주유베나 다루 지부르 킬레 주행어 발언의 중에 칭위티 중국의 심주 사르베기 디네기 창부르타 뷰제 니가 용료로 냥바르 집에 튠잠소 리뷰 총등뷰 시업주 리리기 개용 김외유 폐주 집에 칭위 진부르기 주지 듄리기 유바타 콤덥 지마라 시업주 리리티 전에 토샤니 총지 나 슈크초비 척진타 고이 협공 티웨 양가이 당디 뉴슈 유규 칭위기 이완 구슈기 상지 사브듀규 리지 듄도
1: 你猜约翰尼斯堡罗家对中国机械提供了下期作业的级别中国那边停车前他 FGK 批给的中国修女亲自表演他金山六千六名灵门村都提了 FGK 约翰尼斯堡罗错不是约翰尼斯堡罗家对中国机械提供我潘金江期金山六千期六千选拔莫里斯六面雷团部部长基洛摩接他中非六面团名三国博所名额就咱们结果数月潘金江期西在送个明年给集团部牛津起行更多满位内部我中国塔 FGK 给科普卡期停车前组成了关地东行月别熊女娃比日坦平村接西的进入了熊女结构内还把了开港计划实现全年为熊女南极三西坦在这四部单年中非职位配给他中非年来了浪催读书体外忙完能够人外越级送不是金山六千期六级选拔莫里斯决定罗埃菲瑞克选择去中国批改给人不谈中国那边停着钱提醒埃菲瑞克谈中国年来从这节了采取土库的几个月别我土东这个比例地区中国批改给读书谈六零七年苗了而为个人土区人外越级送不是结果呢听个机构提供了下期国际级别中国的最新的结果呢汹涌为金山六千期罗面推门村人民给牛娃坦扎的中国参赛赛对他讲到边角了为主界提供给批改年苗了三十七别牛娃变化时罗面推门村决定中国微博运动他蒙西之国组准参赛赛对所一天特别冲这个FGK 계급가기양딘피계기랩부추십제교로제시상부코든제교라콘조중피냠래기레툰난슈교로야제구첸부태비교랩문촌도마초콘지겹기경래샤기터통년민난기중구타로 FGK 시비에버지짐둔타중구인내용루기제고양직조제교부시
0: 以及几所年中国团二里几个民警国尊接着了土库的前部七个月吧他中国团二里几个民兵着电兵案批建筑有了推你开心定性几个民兵娘们来家家的当年怎么离了电力人心他年点人心体外忙完能有了日故几个月几些月吧是娘们也做给冲击政策吧宣布法尔汉期中国团二里几个民兵忽然当案两门七八了按最恶最许个团叫你不母推两门给冷不脱断绝七八人外月而他中国人怎么里头给边角龙人在七十年一边瞧你比边角龙四句给瞧给他最文章切词怎么里了偏到有几什么事怎么里用中电影听作连接连作给主席德鲁伊中国谈二里几个米比我尊接着那话题中国谈二里几个米比我的跟制度舍不得东西偏尊给一些切龙中偏到一边文章那个月可能是被牛总的年代没被人心彻底感情化而里所总立立给中国团而里瞧你比拉克三四面团天高人制度切不与几个你比变成了从端中文团拉在别人的兄弟解决团你们两个人为也不用有的规定当年中国团而里几个你不谈体系怎么利用了偏的准据热七个月而里罗伯特莫里斯罗伯清给人类把莫里提中国团二里几个女婿，娘们了，俺的外兄女结婚，怎么了？偏不同意日子点头。莫里迪，二里总统谈中国几个建筑新一年，我从接着那话题呢，可能是比我呢觉得胆三些些。明年军队七位阶级退不薄，接着提拉瓜都天干体外将七万人有余。怎么用给几个女婿用过这本接着那话题，怎么了？电力人心体外某个证据了，日过七星月。而里谈中国

0: tunji nyamli chi chi, xin ni kuala shibu rengxin gin zhenlong tiwe ma wara, ngwe su kade jo tu bara, nga ra ni yi chi qenpu yu chi song tu. Lopji gi yue han nesipo lopchin gi, evji gi tanga, zhunggu shimju dine gi shimju ba angala yi. Zhuxi Xi Jinping dan eri zong dong teren piu war gin je che ni, ha jang ken gang che wa jing ba tanga. Geji ji co ni tukur qenpu chi gi yu. Gigam nipiwi zhwa gyun zhe ngang pie gen zhwa ti, zhunggu tan ari gigam nipiwi kibian tan tunpa ma si, zamli shibu dinli tan pie gen tan yang zhwa yu qi song du.
1: Geji mi ne zhunggu tan ari zhwa ti, zamli shidi tan targe gen wun ne ju na, tu nying ke qin ten pe. Zoda qin zhi ki, zhunggu zhwa tenpiu ngang dun gyu che gyur ni chi chen ne, zamli le penpa zhun gyu zhi gu qi xin gyu ji xie yu bishi. Ari qin zhi bun surba, Zemlin Zhuzhi Chagay Tepzal Hentso Ki Cengzin Zhuzhi Kenyi Si. Erzhong Zhuwa Ti Gekam Nipi Nguyne Juna Kekan Sintu Chewa Ma Si. Zemlin Ki Nguyne Juna Hang Tunin Kechen Dengyu. Nye Samna Kasa Guidu Ki Nguyue Guiku Mangbu Si Ki. Nganzu Gekam Ni Pencun Kacho Ne Dungyu Chibar Gundi Dong Xin Yu. Gekam Nipi Zoda Jian Zum Ki Chua Nipi Zhuwa Kongpi Zhuyur Tepju Ki Kukab Tiwe Mangwa Duygu Shigu Chiga Yueji Song Yub Si. 어리 로션지 추게 라다 린진 셀루카히 점린 토키 변종문 천치슈 니 인비 어리 탄중쿠르 캡고 망부나 냠레 지비 코가 망부유 로션지 추게 레고이 갸제 십주 중국 탄조와 텀섭유베타 중국내 튼베 총소키 어리 지주바 펜버토구유 중국르 치르돈치 갸 치르동교티아 어리 변조 김문의 주나 개간 신도 치와딘 안츠 어종 조다 진좀나와티 초니뷰 어리 친지 지위 툰소기 초조 마이켈키 주미빈네 점린토기 변종문 천치슈 어르탄 중국니와 지도 균형체치 점린 티웨 된자 용규 시제 송유브시 어중요 총 개용 오윤랭칸키 초조 탄생키 어중 기컴니뷰 르부토슈기 중원 상부 균형체치 대리 용규 원바 토로 주교라 편도 유브타 초니뷰 정화 원바 토비 차기 티웨 좀규만세 계급니뷰 변종 요청 종원了 자조기 쿠르교 중교 제재 송유시 계지민네 두구탄 아시조다 진좀기 점링키 시디탄 타르게了 땡키정신탄 정뇌티외치와 눈규 지구치가 유지 세유시 수댄키 규지 남지 심주칸키 군진 시디펜키 주시 시진핑키 뛰어나외 규지 남지 임준키 초고타 미리기 레왕지 툰초보두 규도시티 군편 뛴케기 콜레시브진 문교령와 군디동아 식시 나란키 타딘기 중국타 에리조다 진좀기 중국타 에리초니뷰 조와 서브도 조와만세 점링키 시디탄 타르게라 창초기 뉴쇼 뉴규 리고치가 유지 송유브시 세글링게 콘셀리 체인준 슈케 미마캬슬라 탄조가인
2: 디탄니 키랑기 수조 딩규
3: 바세강기 저니 앙다디 시비네 규제튼유타 십실기 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낭초
4: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농참 규비네 디타니아 편도 여시
2: 디타니 키랑기 시보도유
5: 시라 최베지리아 공부 갸베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그지
3: 내가 두디 잠바 강고르 시비네 류중 용외 마체 편도야 랑고른 가비니지레 유토그르다
2: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3: 키니 이와치나 퉁궁 양갸르 피쥐동토
6: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쳔부여시
2: 디타니 튜타 남바군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기
3: 류중게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그게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2: 디탄기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0: 타가 돼 타가 나 돼 로하라 죽어라 마테 대와라 마테 비가라 마그웰에 라와라 마니 버라라 마테 지가라 마그라라 마니리 메헤비 가야가 찬디 가야가 자 조수가라 마치디 가라 마타사 아사미 가라 데메 가라 마 보모 딘테 가라 마치에도 와야가 자 보미 가라 마니들이 힌디 가라 마톨라 마토 개벌이 용도 말이 세벌쇼
1: 빨라 안라 포문아 체데 탐베 하치시랑 치기 총는 섬기 티마체 세나니 꾸는 제부 손자 예십 주 후다 머신 괜찮으라
0: 야주 야주
1: 야주 알라 알라
0: 야야야
1: 알라 세치
0: 어야
1: 알라 세치다 야주
0: 가 잡어 포모 디게 데야 마사지 여체 뭐지 너마 잡아라 가다 누가 다 아니가 너마 다 아기가 너마 용체 냥사 서들로
2: 올라세 아 제방아 송대 가자 내가 바구 사디 지라 카레라 도가세
0: 냥사 서들라 체랑 그 교보 처음에 카다다 저술 마수 저베 참에 라서 봐 고고 참마 가요 지요 그 천지나
2: 바구 사디 지라 아방아로 려그나 고고 참마 천지
1: 等一下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마자 승무드웨 상가 마자 아식지 바식지 결안스득이 암조 종종제 뉴셔 러할라즈 바나마드네 가장아니 마드르게 가두갈라 마냥드르나 방가웨 뻥고갈라 마타지 내니갈라 마싱고스모 페지요레 제단 결안스 때문다디 바식지 양추 로브지 카디 봉제다 미국 도레스 누티 테마다 오데 두 칸에 마담 제양 꿈네 수수수리야 왜마요 아 최승에 상가 맞아 승부에 바시 바시 바시 상가 맞아 승부에
1: 삼디르 뻬자친키 칼레년 비에 쇠남 비기초 내니 송조절라 데모다와이조시 나참 척구조규 가디달 당소
2: 오나바디
0: 나이
2: 군참 고주시
0: 노로스 공원

0: 걔네 세부 고중 아지.
1: 나 세부 고다.
0: 진짜가 비양에 가르치스나. 걔네 다 가라 한 채고다.
1: 놀았어. 놀았어.
0: 네 걔라 너 수득자 부부살 죽는지. 자. 아 고르지 지게. 양에 걔라 총 수득자. 떡도 또 타는 놈이라지. 와. 와. 아야.

0: 你吃肉咋特别吃得上别有名的可是这里可是你送去啥去那是哪个给送那个门的啊这婆婆她的地让你看着了啊看着了我是啦听到你大的是男子学姐你男朋友常见给哪是啦大大总的全部得给他姐给你哪个送个屁股的啊怎么给给我那这边我的他姐你给他们我的
1: 他今天今天嘛是是是我的他今天俺就趁着新人么多那么是你就不配吧他就去你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2: Jo chi

0: 신앙주 세모난서 뭔가 바이오스 피긴디 수이나 아.
1: 요. 고쇼주 니라라 쇼죠. 랑에 포모지.
2: 랑아니.
0: 세. 야, 부도. 야, 부시라. 도가. 天哪, 랑个明亮, 가르쓰요, 아.
2: 랑예미라, 总不记, 쓰기요.
0: 总不记.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孙竹林给孔土林给的孙不尼中伯伯实体身体暂行南子南部培育的亚娱乐园端体给陈伯西别陆总体时三个体最难南部林给的年三总体修南西别陆总通西三多难我的中期表体呢米格南萨尔洛苏娘呢曾落去我他表一人呢去我做特别拍下呢表一个空心的错他旁边错位空心错他就我谈不远了现在洛这表具有这国际的四句感情的比为格啦米日人呢落出去我提家我做了拍下舍不是下去年年阿去梦心呢托真他落金格去别落去落给他别落心智的中心时你托真给给去按错了心智之为空心怎不是所有男娃你他不能偷袭学语言别落心智的大气你三种给人不人头心不马赛你总之去都不他落中了配送错别都不休息再出青铜国家继续开兵乱的说你落实了老者擦把他具体定了呀年啊开始习惯嘛些心情身边具体定了呀年啊表赞不赢你都改变居民你老了你年啊求职期提不上不是标准前年老监管期艰难途站不提你你选别提个期作为激动形式起诉你错你几个这些哪里要促进几个你变成了给乐观出的呀听不你俺三总给成不了呀我再给用度轻松你懂改变就了解了呀只作用给我表人路给催你那把人心加把了求情三边从为国库年薪二十九十个别人俺你大大推着给空的盘你玩家呢人你给错呀人给测不错给吹呢领教所去落他听着他虽给你给特别穷为人类三不起去帮助受益秋冬国家给就求出落呢秋冬国家国就略盘你你你啊三种级别推荐谈不隐形点点中心点不起困难点呢三种级不是秋冬国家国就落呢你都略盘了呀你你爱去雄鹿他你爱别怎么去忙不行了行怎么你爱去宿舍呢让起你爱来吃得起行你爱三种去靠着电梯接不行呀规矩给我的接不行呢穷让王点别就这么些你都不穷说你都住了你说你爱三种去那不提就这么松巴里不是听你你爱给能听天的句呢心看娘林给我了学娃老土我在吃我他吃他有主推你了你的作为十三我都会我都切杀娘给给不着了给不给人类他能点是不说娘这头不穷呢总之可以接触给女伴受他点把的球说娘给三种女空气形式作为女受他用处从为空的所起人心空气体在密度东西不是空气体是教徒所有前年归来有人前的年阿别三六千人气七多大年有在给国术七兆土东归不是体位呀年阿一三十年人你给娘娘他居民去从那月前即做去弄了要就位特别是要不修的出不月接着苏菜没照顾人呢三木东错家没照顾谁配给最高人类他人类先拿错了娘媳前边都在了娘阿别拉了呀让起你长起又在了呀体味定色金洗擦点别你洗洗你个洗娘阿你给的这边就是孙起就在洗洗第二人你给缺你他特别特别别存在有时那里啊开心挪出面表过年人一起三边错戏村鬼三不一呢罗马人心住他生戏老人界什么奇怪年啊你连给给日不吸引啦替你三个单位路样去人穷去问自己干事俺从人那里啊比什么错别挪不越别俺从年啊他米次儿 주 남아기 주부시 언즈 로마시 롭조타 독세 락린지에 삼미체부체니 인내 남아기 통니 심캄기 지디 목도 지고부타 서촌키 남교틴제 뒤쇼시 롤리치부니 니에 다데 셰신비 토스네 초와기와 시부티시 신주링게 공토 링게네 심부니 공추 스데라 기치시 디오카나키 퓨에리아 교로괴 니에 서촌 기슈람 시베 로촌 통티시 팅디리 제나 퀴뮤링게리아 체티체베 듄튜기 쳔바 시부타 니에 서촌 기슈람 시베 로촌 칸니 니르 슈사스 팅디 좀지 가젤리 제 슈삼타 시기 넘블링게네 언줄리 제 센나와 닝타브니에 토제나 슈기 링게 슈덴 자고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1: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0: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1: Chakdo yubi chijuyi, mu chi yinzi lembar chi.
0: Mi chiki zhuyang si, gyangzhu che cho.
1: Nyamzho rinu zhuwan ni, ngenji dende, yangzhen si ki.
0: Suchu kang si ki, yu ki minan, yongwa chi.
1: 미리카기

0: Jinping ki Biyutu Gongpe tang Chuzi Towe Dijala Jigyur Chargui Jibi Topchu Ki Tose Tong Ni. Nui Go, Nui Si, Nui Gyub Jigi Ledun Yabu Chukyu Kejin Rengxin La Nguyenzin Kangli Jiba tang. Rengchun Nui Si Gopo tang Kadya Jobe Nuiba Chiru Nui Dian Tongwa Gyu. Mima Mangso Ki Ciso tang Gyunur Ki Dijala Songgyun Dendi Jigui Si Nui Dian Nang Yu. Longa Sen Ki Chargui Jongpe Kusu Loro Sanye Ka tang Jiyu Dika Ka Ki Nui Si Dijib Jilin tang 温翠年的东西七十多万汤车主温翠推上的动画温翠不切得不了电影温翠女西女旧街街叠加松的电不准年中国南北停留间电脱江柱突破了给了女电扩顿七星月淮河藏北强恶地安徽行进富阳重给了富南总图你对列队民的除了他出卡设计所了车些的年不汤群用的大共接地出比几贵捐车昂主主街队主突破了给了七八马四 三年天堂通孟瓦出落所归培聚及温聚了所聚结不堂推仓都当月湖南总曹记重铁李明重子当即及支部书记郭立强给主主结对马里孔俺最重塑人别内部温聚孙年写了许内聚堂去内聚及温聚年的切针车马了特别堂部的铁杆就和堂推仓堂迷人我的共有人安就话推仓即将迷绿吧 미지간밀류바제기계련체바규망소기체소대샤라계련체베터티덴보로송신유지송유바시시림니 龙东查卡些特最些不低于空气日无表不谈大于给出绝绝俺最疼痛母体特最些贵特最的呢南给嘛谈卡铁都狼不行没人怕了米他人中看俺来清退用我谈人中给去你谈丁滚吧人中给去你俺来倒滚不借给切都行铁蛋切不嫉妒俺最女士国别女不清不中的了恰鬼些的人去女士年个穷都动我谈女士穷鬼穷都动我了
1: 做文员国解决第一。几个书记也组织南北合作的了三年卡给女子得席七连给女吧母体切入当天女子文学年的东北蓝水推上都当月前夕几列主区女子三百多特殊党部了千百万被天空归档七百里刚么几年主区女子了明年年的东突破的重庆土列队明年之前沙坪坝以主国特区归档马拉解体 我们今年预备设计了国际拍剧节约重庆重庆的城市间给中国特区归档马拉堂不应被签订马拉的南西堂区别车动所第三中年给城市时十几席地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산에카기 락제 사바타 먹듭 지듭 사바소기 뉴바 치르동베 니세 로급라 낭친체디 미미 뉴십타 뉴십체린 감수니수 리든주바 뉴치고네 기주샹와소기 지시 사바카지 페주당와타 뷰사르튼기 뉴쇼라 덴디 돕쇼 냠제타 미탄 추체 튠주로 파난타 상외 냠지제라 군디동신휴 롱아센기 차르규 종업에 전에낭
1: 뇌세뇽동타
0: gyun di mingbe namshi di mangwe nangchui la mingbo ta. Sanya ka ta zhiyu senpa ka ki, zhubgo kekse ki genji ngarbe nyu ten to dang ni. Chidab ka tuan gyu ngoma ta, shibja yongwa chi xin yu. Chidab to dambu, rogyob tuan juru ta, ngun ju to dambu ki ju zhang fan chao hui yi. Nganzu, xingqin jik la bishi jik shir sun, xingqin cangma la xingqin ta rangyong chung le gebe, rogyor dupshu chi jik zam chari che yu. Nganzu, kongwa par ta, zembe par, mokbu ne sanye par ta, sakon pen zun jie tuan juru nyamkui la xung le gebe to, lenggen kurwe dupshu la zubji ki, chidab chari tuan juru ta, chidab namba yun kyung jie di, nyan se kui gyob ki nyamchu shik chakwa che yu yin shi sun yu bashi.
2: Diga le gu ne biwa ne cu, 吉吉书记习近平去蒙西智库批阶了采取通勤前天为参蒙古安蒙西智库萨巴组织学校规制机构办年度南区龙阿前军阿巴以国族别路三年卡去批阶给库格通勤团决定点被规制教授当地蒙西智库萨巴组织学校组织了规制当局不是吉吉书记习近平去蒙西智库萨巴批阶中区了采取通勤前天 蒙西智库给马拉萨巴地区的群用去参观当地为参观街前的团队批阶了日这团结合给大家送去七八的片别蒙西智库规制结构七八团领队西部的女七团准确确把人员讲到大家略给超过这些听日间给蒙西智库马拉地区西端有八马赛查给多批结合团城镇中国针对多批结合 女局多批结合做了十只规矩日团日不难填用牛肉用客团南四世纪真正娘子人女错了给女部提醒讲到天用叠加村镇土不借给人女间给错对人心给成真切真起蒙西这个用牛肉中国西年就难填除了撒巴了蒙西这个撒巴批给了规矩东区了三六组织团作为西金色扩军南西不是龙阿前军阿比参观展览堂 为咱们文革案蒙西智库萨巴组织七八团团内人派了他成经日多监督批阶动画的第九十七班明天蒙西智库萨巴规制组织团领队新年的团女亲啊批准采取了规制动各八团且今天东朝瓦组内都推张动画团朝瓦东给维持细菌规制团朝瓦趁以维持组织批阶定时度动画 人们忙活继续这个麻辣摊给用细节间给继续唱话做法忙去儿童给蒙西这个推荐的动画可拉忙活松嘎的给查这处理起教授动各把所等于不是龙阿前军阿白一古素乐乐三年卡起蒙西这个三把组织给女儿在教授当天所以南昌日坛人把的用女儿按规定动画摊继续套听觉从于不是 城西蒙西智库组织七教授今天继续给蒙西军区安电度进去上海以临港游客萨巴的初步到规制前边城西地内提初到去龙秀洛日坛铁杆的地区参与不谈初步城西地内提初去了地内仍秀所长木苏瓦坛初到龙秀洛去将到女局扩军去给学 除了老秀所有的团，老秀最秀所有的那部分，城西电力的江道路扩建突破，也是国家困难来解决不是。龙阿镇的参观专家办，古村老路，领队新年的团，女婿、侄女讲到，大家略给超过这些蒙西这个的马拉萨巴，用牛的状态，中国编出了表现特别关系，批给出去了，归属全部军前没法的男性去不是。第二个问题，别问你去。 基础入局接近地到西北侧松竹年各局级别给予密码推送原来温月天康给推送听你的念别托迭代接不具推向中国谈你都你自助旅到东北侧经营的松老两德运行陈祖恰贵难度局部年团套都局为帕了接近地恶西里罗松竹站打接接不具基础入局接过难期陈路给密档为下可是接于不马赛 当同米格尔给切成了松江团，一段美丽了勒布顿七八所，芒索也透过了全部级别团在看了一遍。三头追将中为几所入局接近体的，跟六团团团前团就团结一部团，几三团团入局参与团切的，入局可林索囊队参与。接下来了追些批评，几所用了卡丘年三千多年听你七八团。 忙对给路易参谋长了，忙从那段边米格尔给切进松江团，西边过铁路东桥，几所感觉他面具感觉给蒙了，考虑结果了，七八年不久就说给那段天，三千多段把了土库的解决边，连续提到了他了，接近能两级解决。
0: 개요 미마 투소 유련 운유 텐카 침루 레디온 운유 텐카 지소 침루 차든 칸기 조린 슌바 가오리 나이 사르괴베 치든 진제 당례 능급 공기 침주 속배 총기타 총습도 습규 시바타 마대 겐주 랭게 김상타 믹세 강의 예배 겐근소 미소기 심자르 녀바타 산에카기 락렌다르 신비 냠뇨 둘린 제바 튠세게 낭튠라 양내 갸르토 추도르 제유신 대단한 서구기 해바타 디셈바르 지투 토뇽용균 이거라 삼로당유라 제팅 시리케르와타 슝셰베 겐왕 긍충도 쥐바 지소 겐주타 면주 겐주기 멍을라 클류게버소 망소기 심지 집에 내둔티 대가를 렌지 제 유지송 유부시 침루티니 중라부식 멍인바라 대공기 로줄 학삼 징디 예동 집시로로 된비 지소로 급기 니급 체덥시바티니 지소로 급리 된비에 시지스 조식 인신 지소로 급제팀 등교토바티 랑게기 망수티 교르게렌티 침교전기 퇴섬 사바를 리바 증교해 제팀 사비 망소기 용급토 심제시비 로급 리슈 체지 미결기 체진 용자타 시르케르와 강의 예배 김상기 내주 랑가라 쪽비 체바소기 내되는 명대 준도 내부체규 레니르 셈베 레드미네 고도 리슈 이게타 미게르게 체진 야르조 샤미조라 게왕키 덥티제디 랑가라 제미미네 체진 수시르 티베 양 샤미쇼 체진 치르 개와타 강종네 망소기 상와 쪽비 체바소기 체고 튐부이네 지유 겐코르미네 겐지 다디 내부동교타 토다기 침튼 개와라 게렌딘디 제디 로급 제바라 최세 유바타 상와라 송경 유바 로급 제바라 미시엔기 정구르 삼바라 뉴스미동와지 응외수 차토바 구기유 대타제네 최참 정부에 지소 로급 제팀기 럼루 차르구 사르드 시바타 지소 도슈 슉초베 제튼 리우 칭아조디 기줍 직조타 지소 레튼디세 당랑셰프슈소 지소기 튠쿵티다 침종기 중심 낭외수 중리에 망수 티규라 게랭알레 야바타 망라 편바 티베 체와 토바 체규이바시
2: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추세도베 송교레 쇼뉘겸네 부디우 콩베레 구디 동크 로주신 디주 변주르 규기 제규르 솔레 킬레 틸레니화 고갸바타 주규르 체바 내부화 지규르 제기 디주 규기 튠레 규지 카도르타 편제 충베 젠주레 주디 큐소젠타 제순젠 방미젠기 저소 용유르 등규 체바타 림지체나 예컵 영원튼 수준의 리 큐소 십주 시지타 예컵 림베 특주 정신기 사다라 튠레 큐소 숨주 예신 체신 장보르키 예용기 야증급 중어지타 야지 십주 시행아 소소르 송태 지두기 편제타 젠주 뉴바 체봉고 이바시 티안 상하이 창신 링첸기 추신 소회 딘시 단다 소신베 LNG 기진 추신라 추신 소회 레지기 외세레 무티 더부시지 주기유 지주 소송링키 지다르 첸네 콜라시부 세순 추신탄 야주 지체기 토자 준유탄 지접 레콘기 사괴바 첸양키 지주 야수로 법세 상하이 창신 링첸니 게난기 시균 체수기 추신 소회 딘시 체시힌 추조세 잠투 장디 지주르키 레그 주바티니 지신 소와탄 자화라 추신 치모테카라 소신 휴지 주바시 明日, 湖东中华克莱科纳的 LNG 基金出现汽车前，我都出租咱们一把摊，团结团聚，结论也同苏州老牌的国军不是。天哪，中国随便 LNG 基金出现，过了十八三年开头，整个就被用在抗疫他们。他的内气松一把的，内气谈不腻，让点搞就行。 LNG 出现说话的，刚才提醒，作为你出现给西九的所镇出港所费，拉在高头的车就得隐形。 강티 추송 시담기 낭외더불 응유진 제초바타 추제 레고워기 设施도 야다 주주지 숨이 시주로 정중 쇠란 계진 제파라 쥐구이휴 내지 니버니 링뉴 수준기 뉴르세 교수 동주티인 추진 소교민타 야부 유미기 예지 전주 뉴버 테가라 타주시기휴 응유진 테가라 LNG 추진 시제 식소화라 다와 니슈 적시 구리휴 단다 교수급 다와 주주래 구리휴 튜뉴티 원체 로숨나 주신직 소토번에 타자 로지나 주신죽지 제주집에 바라 공비충티 예용기 레리 신도 사바도 유바시 대강자티 리뉴 수준라 토 유바시 내치 숨번니 튜레 튜주르힌 원체 LNG 주신직가 제지체타 유저망부시 낭진라 된구바타 예난토 릴라상회 킬레 니술하잠내미 타자 정시디 갸더 숨줄레 개와타 조 란제기 실규 초점 쿠토 제유바시 에원지 주신시제기 케공수 상하이 주규 심수타 지제 주르타 장수타 안회의 뒤매 규제 가제 레라체지 대신 제장기 주신 냠수 규제제기 레규 남바 용유르 차바타 라단진테 점리진베 툴레 투조 주신휴 Terdin, jichu susun kui ki, chusin jik nyamto sobe du shi ti ridu ne tuyungu su gyur gyu ji ju cho.
0: Diga li gu ne pepe ne su, nyechar gyagab jingu ju ki sursi che para, nyendo nyitza zhu lu, gyaji tenzu kang nimu, zhungu sora sobe che ku ti, dao nga pe si jubya nin, nangso tenzu kang tu nir gyu yin xin. Tenzu kang, zemli ji tu ki jisam si be juja soru ming ne, longa sen ki char gui zhonga pe zhin, rang ge tenzu kang ki cha xa kong pe ki chum zhe saba jik tu to jim tu chi batang. Tui zong su, gen yong tenzu kang ki xiam tu chi mo ju zir suen gui juru zhong zhe so, kip zha xe gyun pa shi.
2: Diga le kong ne pe wen ne su, sa gui pa ra su le tang qi rin jian pu ne xin to chung wa ra xin na, tu zi tang pu ro rang ge ki ki le jing chung ki bian juru kor yu cha zui ya gu yu batang, bian juru ki mik zhe zu zhung pa ra gyo gu chung yu pa shi. Tuzi Tangboro, Rangye Yi Si Yuen Yenki Su Lai Yi Kile Jin Chung Ki Paratang Tuzung Lai Gyasi Dun Tan Cheng Chung Ji Parwa Tan, Kipo Tongboro Tuzung Lai Gyasi Churu Tan Cheng Chung Lai Go Pan Tien, Tungi Penje Yun Chie Me Paran Lik Su Ching Yubashi. Leri Yen Dien Na, Su Jun Leri Ki Rik Chi Wei Leri Sum Chuk So Ji Chui, Leri Jub Dun Yi Kile Jin Chung Ki Kipo Tongboro Pa Yu Yun Chung Chung Hua Ti Na.

0: 주파라 개용 총습기 추가라 캡티 중재 계속 급주 고주 심바다 랑게 총습기 추코된 기린 추세 문세 퇴비 토로 친 유지제도 주피비 부장 심바 주라이 민기 모저 심바다나 니도 니 쟁을 룰롱 주파라 개용 총습기 추가래 시균쟁기 추코된 레르디 총습 미보라 캡에 둘세 계속 된지 된지 심바다 总控기 지교로 도담 둘세 계속 된지 된니 심유바시 祖来明期, Chongsip Ji Chukudun Li Jemala, Gunche Mepar Tugu Sangto Jingyu. Nedo Nizang Lu Lunju Para, Gayung Su Taja, Chongsip Ji Chukudun Li Jemala, Chisumki Keshi Keshi Lak Yubati. Chongsip Ji Mepar Tungju, Ge Lak Samla Kebe, Chage Jengi Chukudun Gilin Nuba Chubata. Tienang, Chongsip Ji Jigdu Chukudun Li Jemala, Chisipju Shizum Lak Samki, Mepar Tungju, Ge Lak Samla, Xiamdi Chushin Yuejin. Tengjin Rikuta, Chu Chuga Wei Seguitu, Rimshin Chukala Chutup Yuji Jegu. 明儿, Gayon Su, GK Shinju Dong Vilega, Sigun Chimbu Big Yubata. Chupipu, Bob Kuji, Chu Li De Guidong Tan, Shinju Dong Kuji, Chu Tunghu Guji La Shunu Gabdi, Singbe, Siri Tan Tunpe, Shinju Dong Hora, Chidun Chakin Bashi.
1: Single Hinke, Kong Sesan Jurin Yerushu Ken, Dazuwa Gela Tan, Basan Lam Hin, Lizen Ken Kunan Ken, Undu Lashi, Lengine Mutu, Digle Kunki, Lizen, Sipanam San Ronan.
2: Mimi Da Chiki, Nanzu Lapar Chukiji.
3: Mimi Bu Chiki, Nanzu Lubur Chukiji.
2: Chu Chudi Chiki, Nanzu Chuji, Lemparchi.
3: Chakto Bupi, Chijui, Muchi Hins, Lemparchi.
2: Mi Chiki, Joyangsi, Gangju Chicho.
3: Yamjo Rimu Joani, Nanji Dende, Yangsen Siki.
2: Suchu Kang Siki, Yuki Minan, Yongwachi.
3: 미리카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Sengli ge gung kham sa xiamle zemling gi thirin khasan sibili zen shugu yin ting di le zeng gi nang thun zo ni
3: Xi Jinping ki Tajikistan ki zongtong la ho mong tan chuen men na wei guo ta
5: Xi Jinping gi bu ni gi yun zin gi bi le tan jian zong na wei guo ro
3: Tajikistan tan zhong kui zhuo gun qie mi ba ge rim sar ba le be guo ro
5: gi ji chen zai sar du di ne zu zhun le gui di dan ni zemli jin bi chen zai sar du gin zhong ni du gui xi bi guo ro
3: 清微起来给中国协学理这所马脚起脚所单位过了中国谈特别几个学女体密中国南北听着进了吹得出出不切比过了所以下面了听的里曾经当天西部城南线说你家的几个比主席习近平给毕竟密码操干起没了中国的阶段参政那会儿的配比他这次定给总统拉赫门谈见面那一部是
5: 习近平给塔吉斯坦让前前的罗松之双口话谈及给个组织给冲着开建托把的电梯学习习近平给平均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Namle Chingi Le Mingda Gui Ba Ti. Gigab Nibu Chu Zhe Towe Chepsi Te Gi Pian Zun Yi Chi Kang Li Nguyen Ba Ta. Zhong Gu Ta Tajis Dien Mirim Ne Mirip Haran Zhe Tun Yung Wa Ra Sa Xin Dien Bi Gen Li Chi Yun. Zhong Gu Cho Ni Tajis Dien Cho Da Nyam Tu Ngar Wei Tam Sab Gi Zhong Gu Ta Tajis Dien Gi Le Wan Ji Tun Cho Bu Zhun Gyu Ru Gun Di Da Ni. Gigab Nibu Mi Ma La Di Gi Ti Wei Chi Wa Zhun Du Yu Ji Dien Na Yun. Xijipingi, Zhonggui Chone Ngar Gyunxin, Tajis Dengi, Rangi Gubgi Gizudan Canbi Pekigi Lengbuto Gyugiro, Gyabgyur Chegyuta. Tajis Deng Chone Gigubgi Rangzhen Tan Tawa, Dengjaji Songgyun Chegyuro, Gyabgyur Chegyuyin. Taluni, Zhonggui Longanzhen Jiongob Ngo Cubi Loinbata. Tajis Deng Chone Ya, Nyedong Songju Liu Konggi Gigub Pekigi Tepjula, Nushu Yugu Gundi Dengxin Yu. Cho Nibu Buzi Topeogunne, Gyuji Lamji Nyamju Chegyu Zonne Duxiane. Pekye Tepjun Jidu Dingsab Chibata, Rangso Su Pekye Mikchele Rokram Chikwe. Benjur Nyozo Nyamlegi Pekyo Sambu Satyan Dwata, Nyamlegi Mingunbi Topshu Ngogdun Chidi, Nyozo Manjogi Shigyun Ta, Bucay Tujidu Tordongwe. Zonne Namja Ladar Chikyurun Genli Chini, Jangdo Nugyu Ta Chengzin Benjuro, Rigdin Chonggira, Misu Rignu Soge Nyamlegi Gyachir Dani, Cenze Sardu Gyun Gunu Chirdongwe. Mijuri Nebele Dingsab Dani, Sanne Nyamlegi Biyip Saab Dibata, Gigab Nibu Mima Pianzun Shedo Ta, Pianzun Chimdun Yuwar Gundidong Gu. Chimzin Denja Nyamlele Shungnu Gimne, Dobshu Ngenpo Somle Dongdi Tajidu Dani, Tumungto Sagui Gi Denlin Songgyong Chigu. Zhonggui Cho Ne, Tajis Den Cho, Gijin Dumji Kang Nan Shu Gyuro Gosu Shigu Tanji, Nyamdi Yezo Ta, Shanghai Nyamle Jigzu, Zhonggu Ta Yisha Uymi Lam Su Sogi Jigshi Na Nyamlele Shungnu Gibdi, Chongma Jinlu Ngoma Lanling Dawa Ta, Tiwe Xiongzhan Luktungi, Kuala Shibu Jiyong Mala Junkiru Gundi Dongdu Yuzi Nendu Nayu. Laha Mengki, Turab Sabi, Tajis Dendan Zhonggu Kyonyong Tepju Nyamle Rokdi Jawa Tanda Kongbi Sammi Chebaran Roxin Yuzin. Nyo Zongtan Majo, Jimju, Xingle So Kepgongi Nyamle La Chumjigi Chubata, Namjan Kejin Dila Yungwa. Mijuri Nebiri Nyirishin Sabdunruwa Jichungdi, Gigam Yibu Mima La Digi Junyu. Cho Nibu, Tirin, Tajungi Yurin Kimzin Zadro Nyamle Chingyi Le Mingda Gui Yujin. Tieto Ne, Gigab Nibu Yunjewa Lugyugi Tunzam Sabar Liba Chumbata. Gigab Nibu Yurin Nyamle La Dunjong Sabar Du Yuyinba Chungi Yu. Taiwan Ni, Zhonggui Ka Chedem Mibi Chashi Xinbata. Tajis Dien Cho Ne, Zhonggui Jigi Zadun Laklin Tajidu Da Yuyin. Tajis Dien Cho Ne, Zhonggui Cho Ta, Gagzi Dirgu Ta. Mithab Rignu, Cengri Sardu So Kepgongi Ngunir Nyamle Le Xiongnu Gepto, Minin Zhong Le Dabdi Junbata, Lopsu Biri Le Xiongnu Gepdi, Gigab Nibuyun Zhiwa Kongbi Tiwe Chirunzhu Yuru Gundi Dongyu Rigu Chi Xingyun. Zhuxi Xi Jinping Gi Duan Na Wei, Kuala Shibu Jiyongi Chugui, Zemli Le Tunyi Kejin Denyu. Tajis Dien Cho Ne, Zhonggui Chepsi Gi Toni Gizi Ne Duan Takju Che Gyurun Bezun Hurda Chibara, Tse Tu Ngak Ju Shu Gyu Ta. Wijar Sigu Gi Tubab Shilu Dun Ju Gyur Nubu Kejin Dun Bi Chibara, Tse Tu Ngak Ju Shu Gyu. 타지스틴 초니 중국 초타 정말 냠례 체바타 도프슈 냠바숨타 개군례 주위 녀살라 냠도 동디다니 서구기 딘린의 송균 첸뒤 유지딘유 최민난주 지지 기급니비 접다기 중화미마지딘 기급타 타지스틴 지딘 기급기 유리 김진자조 냠례 칭이타 중화미마지딘 기급타 타지스틴 지딘 기급기 뒤럽사비 균용 탑주 냠례 로디 저와 띵섭 동규 거기 냠지 세자라 민다 괴범마세 캡자나와타 시당기 삐리타 변조로 녀조 마조 미터브진뉴 방매디교 년조로서 캡공기 냠례 이지주로 민다 괴바라 덴바나유 참진의 초니뷰터동 신례탄 진내 롭소 대간 주춘 짐니시피라 촘지 대구서 캡공기 냠례 이지 줄하삼라 민다 고유버시
3: 니차르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비지미만 소한 시모로 중국은 외시 참지 폐배 부르네 계규진 캠 빌라탄 투제나 유버시 시진핑키 중국 탄 부르니니 자조 김지 계급인부터 초도 탈구른부터 계급니와 중화탐습유 중국 탄 부르니 냠레기 계급니부 미만을 응응진진키 기변 토바마세 계급지중와 장냠기 따단지부터 냠레 니계키 미부양도유 나니 나란타 하산날 수대와 중국 탄 부르니 레왕직툰초부도유규태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3: 초기 로이부터 부르니 지루의 동경이 숨주 수왕을 폭등 침표 초소 배준 침표 등교 치신 유비에 대퇴내 소체내 중국탄 부르니 냠레 게림 사비식도 립교로 군대 동구 대양 진내 편춘 류기 초배 특주적의 체내 모두 로딘 금융안 편춘 갑교를 치부터 캡콘카기 비리 냠레를 지교를 찰고 있기 군대 동구 니니 이편냠게키콩피로도체디

0: 임피게기 럼부 추십 제교로 제시 상부 코든 제교라 콘조 중페 냠레기 레튼 난 슈교르야 제구 첨부 대비교 레몬 총도만 초콘 지캡 키경 레샤 키터통 니엔 민난 키 중국타 로에피시카 시비에 버지 짐든타 중국 인내용 루키 제고야 직조 제교부시
1: 계지지소네 중국탄 어리 기금니 긴고 전제제라 토구 첨부 치기위바타 중국탄 어리 기금니 비윤저와 덴병아 피견주 유르 튜니 계진 딘신 기금니 비윤 냠레 갸지르다네 점리르 딘리 정신타 녜데 정신 티웨마와 뉴규르 지구 지기 유지시에 유바시 냠리 계속의 총지 진저바 쉔바 파르한키 중국탄 어리 기금니 비 후르당한 링미 치바라 안주 응악주 시규타 초니부 무튜 링미기 럼비토 뉴규 치비 정화유 어르타 중국니 점리토기 변조롱외진 치슈니인비 초니비 변조로 시주기 초게 탁주 원참치치 점리르 편도 유지숨바시 점리용조디네 튠조 린진린조기 주시 德鲁伊 중국탄 어리기금니비 고전제제나와티 중국탄 어리기금니비 와르긴지도 섭도동신 편준기 이시 체론조와 편도 유빙은진는기유
2: 콜리시비뉴존링예데메비정신체비겸증호어리소존리리기중구타어리초니비락삼스메타테가른지도체버규기금니비변조로총된종원타락제비리르슝뉴게유타냠링아르웨야부윤규르군디다니중구타어리기금니비타티시점리용라펜드준규르와치규어리로버터
1: 中国滩阿里基格尼布尼姆列人阿尔维兄女杰次泽米勒偏不同年日记点图莫里迪阿里总统滩中国基格基主席尼尼国尊杰镇南瓦提尼国立西部门尼全的当三西时明云军都七位基级推波波杰镇提拉瓦尔都天干提维杰七瓦尔纠约泽米勇基基格尼布尼姆基本杰镇南瓦提泽米勒丁尼人心提维莫瓦尊约罗日故其行约
2: 而他中国吞治娘烈切次新年快乐时表人心跟战路体外马瓦拉我也说卡点教徒巴拉我让你一起签不约几松多罗比吉吉约翰尼斯伯罗布琴吉埃比吉格他中国新旧的那个新旧巴安格拉伊中西习近平的阿里总统特朗普瓦尔跟杰车尼哈将天干切我行不他给吉吉措尼托古签不起约
0: 기금리뷰인저와균쟁아피겐조와티중구탄아리기금리뷰키멘탄튬버마스점리시뷰딘리탄피게단야저와유치송도계지미네중구탄아리저와티점린시디탄타르게기문에주나튜닝키친템베조다친지키중에저와댐병안둔규체교니치첸네점린러편바중규지구치신규지세규부시 而且亲自本书吧咱们主持人的贴子很错的曾经主席肯尼斯而中这话题给个你本文的句那开干新多千万万岁咱们听文的句那行听您开前点句你也咱们那卡斯鬼多的我有个国库忙不稀奇俺就给个你平村卡巧的对个七八的滚地东西语 계급니뷰조다진좀기초니뷰조와콩피조교를텁주기코급티외망와두규시구치가유제송유부시어리로산지초게라다린진셀루카히점린토키변종문천치슈니인비어리탄중코르캡코망부유나냠레치비코급망부유 洛杉矶出给雷鬼加这十九中国坛中华藤色月月坛中国内团别从索起而立自据把偏不投过月 中国的七十多期跟七十多期天俺这边叫给我们的句呢开干新都七八天俺这二中做大金总的话题却你比这话舍不得着特别日故期新月节送也不是而这人群团子南这期一些金董等你的期俺然期二中做大金总期给他们你比我从你们来了滚地东区日故期不他给他们你比我来期给这学者了偏这团区人外月 提给克尼比克莱基这玩儿兄弟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yung gyu ngun ba toro zhu gyu ra pen do yu bata. Cho nipi zhuwa ngun ba tobe cha gin tiwe zung gyu man si. Gekab nipi bian zhu nyo cong chong wun la

0: 마자 승문구에 상가 마자 파식지 파식지 결안스득이 암조 종종전 유자 러할라즈 반나마드 내가 당하니 마드르게 가두가라 마냥드르나 반가웨 끔부가라 마타지 내니가라 마신도스모 페지요레 제단 결안스 때문다지 파식지 양추 롭지 카디 봉제다 미국 도레스
1: 三度天天马大我的都看见马大不是杨不呢是谁是了呀对吗呀啊谢谢三个马家什么对巴西巴西巴西三个马家什么对三天不要着急看了年别虽然别给瞧年年送出去了电摩大玩着急我抢车库租去嘎地大当所
2: 보나바지
0: 라이얼
2: 꼰참 고주시
0: 로로스 공을

0: 지난주 세모난서 뭔가 바이오스 피긴디 수이나 아.
1: 요. 고쇼주 니라라 쇼죠. 랑에 포모디.
2: 랑아니.
0: 세. 야, 부도. 야, 시작도 와. 天哪, 랑个 민량 가르스요 아.
2: 라니에밀라 좀비기 쓰기요.
0: 좀비기.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다세문낭사운봄마딘지슈나시
1: 康熙三个人了<笑>
2: 董作兵全部切不来
3: 타오나 다르가 부여제 된제 슈마도 부이나 샤바나 부여제 체조주리 원미쇼 여기 괜군이 리나발 만대주주
4: 도세시 로나 도세
1: 발라
4: 포모
1: 아마 다르주주 이렇게 많이 배서 오기면 봉이 세부대 됐어
3: 뭐야 다 세무 낭사 운봉다 봐요 좀 봐지니 마딘제슈
1: 도세시 도나
5: 도세시 도세시

제초 남라 멤버남 초양 렌토 갈라초 제장 책배 계진양 리다 제뷰 닌지 종 시에 송바니 교 수타 수힘바 이나리에 니리 차다 메바라 참다 닌지 코네 제수 진지 남바 군토 시뒤토 네바니 교 탐비 정신인데 제초 남기 나제타 콩조니 랑기 소 초버지비 두나신도 지니 데이나 링토 도로와 제바데치 교 멤버 남기 기부 탐발라 지다라 초월 제장 기부 탐발 남기니 탐행기 교 디다 신토 닌치의 유도 시디 지점 중후에 뇌즈머리바 쇠발 시신 군해 레베 딩키 종라 테다 라람리에 독시 투바 중톱 제발리에 콩초로 렌록바 남양 시어로 메도 시소 대양 지장니 신생 키숙 진바 미암 리다키 밤로 파시 세소 쥐바식디 타미키 진세 디니 나제타 킹지기 뉴디 지다라 지지 응응함기 나다 체메도 초발 집어 이날리에 리다기 제보 생기니 콜야 남양 공주 메바라 닝지 침비 제수 진신 종어 제도시 디날리나 기부 담바디 생기 빼를 꾸니 담바 시신 뒤어다 샘젠 탐제 리소 마제 바라 세치도 진 침비 제수 진바르 제베 정신 매도 종어 댐바 인비 rāngye shenpāṁkī lē pāshīla yīnā ngānyī bē dēngyē kī jīwō kāshī chā yūpa yīnā tētā kī rānglō nētū pūpti lē shē kī mēnglōng tēyā sōpār tā kūpa yīnō

chabu chinchu cho, le xie chenpa di nangli na, lando lo zhe la kye pe jie cho tamba namni, xian la ya neba jie yang mi jie la, nga jie tang kong zhu che we reng xin sang bui jenpa xin yin pe. Jie wo tamye wo di zu jie cho tamba namli yin na kong zhu ji zam lang kyang. Jie cho tamba namli ni, tamye ki jie wo di da, xin tu nying chi we yu du sik jie pa la ya kong zhu tang kun lian jie yang jie mi si ba dian yu. 디앙티나리나 교탐바니 시디 코제양베 리다기 제보 생길하 빛차샤바타 루중 정신년베 교탐에 대소니 딱도 나제 캥디기 초에 지장라 빛차샤니 시어지 레시에 첨부디랭아랑 서로 제조 담비 정신 삼불라 롭종 제제 남주 초에 나 란제 심판기 주수년바티 도나 장신 군리야 뇌베 공주타 나제치 심규 방괴베 롭자 띠요시

0: 오야 초부춘지초 텐데리 제 슈섬 다가 주기인 레젠 치면 하 어글로 상기 무티니 기란 소로 사결리시게 제바 서비스 카드인 시발리에 예럽다 빌리시 쇼로카 니슈바디 리시 제주인비 기란스 뒤도도 년가 윤주 로유 다테 아
1: Jibo Chuchu, Jangan Dama Ji, Lam Singh Shugu Wala Zhu Shu Na Cho Lo Chung Chi Pe, Lo Ri Pe Wei Chi Chung Ki Ji De, Agu Lo San Ki Chi Chung Pe Hen Jeng Chu Lu Ri Chong Pe, Chubu Chung Chu Cho, Gung Gam San, Kiran Su Yang Yara, Agu Lo San Ki, Chi Rung Chi Ni Na Yung Ar, Ga Su Shu Yin.
0: Tering Ki Li Zena Agu Lo San Ki, Chi Rang Su Ro, Pyo Ki Mang Chui Chung Tam, Di Mi Da Wa Shiba Di, Si Ju Yin Pe Chi Rang Su, Ngo Ma Nang Xin Chi, Ya Po Chi Nin Ju, Ro Yu.

오야 초부친지초 텐딜리제 슈섬 다가주이 레전지면나 어글로상기 모티니 기란소로 베이비 망주기 중단님 카지 시주인베 지난수 뒤도도 닌지 저우유 다테아

샤네 장군디 농가 용강고제 산지차휴 시진이 산지지 카숑라 에샤이 치수 도주가 송화사바 기바데리 산지지 용공의 정롱신이 시차레콘 베게텐랑데리 초베 산토라 에샤이 치수 도주지 비천이 군더다신 대가라 치 고조는 치대바미 늘롱동 자가야두지 들롱니 되지다 예리시바리 줍진 자가지 야롱기 산티 로주체 로리 차큐 제차 눈체장 콘도 희주메 원종 신주 사바 문보셰레 응엔바다나 노롱네 산티 체코주케 람제라 년도시피 그효조 용인바 땡여바리 노롱기 산티 형주동 너주체 치진난 희주랑라 조지시바마세 노롱동 드롱펜츠 타주시바주 차휴체 두세 니도동 야가지 야롱 휴지라 년도시제 디 사크디 지두체 공소동 차람 도냠솔라 티가 희진태주 대딘 너롱기 칠롱 힌딘라 단진 샤진네 뇽제제 최퇴통 땡랜동 년카이 도당라 뇌바 샤지라 돈년 힌드 진보유 조베산두 세레도효 탄이빈노 중국 세레공 조베사투 신조소이 신조바 고진동 院士 姚廷东逆지 야카 신농가 세레드기 문보동 년대지 롱우지른 메탄가주 시샹 건주 삼바토이 사크드 최연지진지체 비죄시대 롱캉 치미 칠롱 덴비네 튠제동 난히 지진라 휴드다효 탄선치 소니 시샤 렌퇴제이 용로 배우동 롱캉 치미 코주 세계 배우 송데 시바주 너롱기 조치시비 군지 두세제 나시우 에샤이 치수 토주가 칠롱 종슌 신딘제 신딘커제 랑수 사바시 산도 시유 바리 신조 링은 발라 닌트 르농 사크제 칠롱라 봉랑 사부유 바마시 군지 두세제 제바 응원사 대비 타상 봉랑동 냥시 봉랑 로미 디조 봉랑 지제 토치 사부 니토 바리 산투이 칠롱 종슌 신딘네 신딘커 니제지 그 휴식 지외데 카엔 너롱기 희콘 칠롱 희용아동 상위커드 산의 카크 칠롱 롱히라 조시바 세미투이서 너롱기 칠롱 상위서 힘바동 산의제 칠롱 펜츠 타주지 칠롱 봉랑 바진 리조라 존진 희바동 너롱거 칠롱 야차 숨쳐장 산의 롱기 최의 코조농 등 리주 대긴 상위제 무크지중 유랑들라 희진태주 바리 신조건 대원디 롱캉 침비 배우리주동 이샤여 치수 도주가 최코조 뉴스로의 나신원바 대긴 차념수 내 툰지 신토라 예종 남시제 리시자지지라 경진사가친 콘다시유 샹니 장군디누과 졸레코체 산지차휴시진 산지지 카숑라 르치잠솔라 기사 바미트진 침보조와 히바데레 산지지 용콩네 정왕롱티니티시차레콩 베게이텐랑네레 치치토이 송조라 히나자네 빈토공페라 근디동규 로제이랑 르치반주주제 젠지졸레 케레 틀라니와 고자바동 기주시에바 네이보와 젠지치치 르치주제 텔레괴드 탕토동 펜데총위 린쥐레조테 치수진동 재순지 바미진지지 효서 뇨니 눈죄시 바동 란지시에나 자카체 웬튼 조던 레르 치투 예치시제동 자카람비 타주룽진제 사다톤의 치투 섬치 기선히히 동부지 야운제 야차앙아징아제동 야차지치시앙아 수수종네 제두지 팬대동 린쥐뇌바 친봉은유 대용 상하이 장신렌천지 전선조위 땡예예 다다조인비 알은지 첸진지선라 전선조위 레르브제 조시던거 외치메드다위레지 뉴쥬바리 르치 스사렁기 제다시네 고라시피 제순드젠동 양수드체제 토사중유다 히차리콩제 상괴바 정양기 르치 양초람바비 상하이 장신린천너 양농거 이촌체슈제 제전조위 땡제이 제시예 전교사인 잠드 중대드체지 레가조김바티에너 대신조와동 다와 제전친보 대가라 조긴치 망아 호동중화켈레 코나나 알은지 현대 대전 체제 정아토 접지장 유바동 튼지 뒤최 16년동 선주로바 고제레 대나 중국주비 알은지 현대 대전 고라 슈피산의 카드 딘카주비 인생 공인 나시나 내세성 유바데 내세 동부네 롱딩 가루인 알은지 대전 주와라 가서 취신 주우네 대전제 현지 송전 제공 주위라자 가도 샤지 등이샤 공대 뒤송 해당 농무다위 문진 초바동 2695个 16度亚东 直接的上游 先就如用所龙 先就写罢了结果 那次你罢呢 人类族中间一次 牛是冬季的夜 这阵族用民同 要不远没几 家庆的最女伴 铁杆他却写几月
ngwenchi tega ali inji tizin chegyu shek zuwa la dawa nyeshi zache ngoji yu. Tata njoshu ka dawa chido le ngoji mi. Tuani te ngwenchi lo sang nung, tizin che zotupa ne, tacha lo jen nung, tizin che zidwa shibi par gongpo shiong ne, jiaung che leri sinto saba tu yu, ting gaza ne renu zotun la to yu pari. Ne tse sumpa ne, tuani tunju yin, ngwenchi ali inji tizin che gaza yi di che tong, jicha mungpo shek nung ting la ten gu pa tong. Gyanung te le la chungwe kele nyeke la zang le me. Tacha, chungke te gyatung sumche le gawa tung, zo rongja je, xiaju chungtang ke te chayu bari. Ale unji tezen che di je, cha kong se, Shanghai yi junggui xe zo tung, xe yi dribyo, Jiangsu tung Anhui yi, doi mi ju je, nga za yi le la cha zhi, Zhejiang ke tezen nyangsu ju de je, le gui namba nyongye cha ba tung, la dong zhe ne zanglong rangbi tuen le che su zao yin yu. De ting, nje che se sang ke je, tezen je nyam de zo win de xe de, 人端呢，对我们是教育及教学方面。

오르소 야 대랑 갑서 봐봐 연초 삼월시 타준다니 인생 가나 스칼와 호스템 에피티스 포원 자마 갈랑가 사잖아 상 숭와든 땅 포스 거기든 같이 일근이 열정 포스 거기든 상 숭와든 자 차고 그슨 지패지라 일 마르가 내가 빠진 거 간선 이디 인조식 간존니 스티르이 빠마 갈람실라 지르치나 렌진테 잣든 내가 빠진 거 간선 지르 지르 두르 좀 비티스 뭐엔 바 폴린 젬비 내가 빠자 때 갈르 지르 캬 갈르 지르 스티나 렌진치 뭐엔 바 폴린 젬버 과든 셔츠 갈라이 따 아르덴 탄테 갈리에 제 노르 쯤들 진 쪽비 꽈노르 뭐엔 비 한가모 니크셀랑 쿠리 뜨지 일케진 초슬라모 데닌 자시케 노르 도유를 스파랑 야 데랑 자히 뜨증 니몬들 한가르콤 진 뜨지 일케 사모놈 인 초슬라미 끝내 장데 뭐 일케 상완도 위

0: 저랑 옆에 나타나면 좋나? 만다 통째서 나오면서 내 친구한테 이때 터마지로 저지 예체와 뭐냐 또지 대랑한 거 비치 신들한테 너
1: Дисту тапи чипасика, да трчи мантула, не сиша тумча. Мыхо!
2: Пасо!

0: 다는 암초 전부 하를 넣지 어떻게 쓰이 노선 그 자식은 년돈 채무라 때문에 저 몬트 송록시
1: 야 침박 다리 어떻게 당 인턴이 탐조 전란라 싶어 기대 동송로 뒤가라 살지 단지 만만 받자 그때 공고 좋단 미 봐이나 어떻게 당 인턴이 대성은 이 뭔데 영 요마스 이들은 자식비니 몬들 공이 어떤 당내 인초 당이 지금 동라 띵디 저 몬트 송도 지난도 동더 야 침박지 공은 요 받친
0: 조커 대나 노선은 도에 빠다더 장송로 뒤라슬 허단디 시크
2: 정송 로지랍슬 야르피코 정송 로지랍슬 야르피코

0: 기바 로체 잡슬기 한가든 갑제 노르친자우 코르틸람 자스그서
1: 정송첸비 기바 넘기 대랑 교체 노르성건 도바다데 쿠니 찌그니 뚜는라 자히비 어몬츠 소노

0: 도 저 도 하 저 도 카메라 검 좀 나무 삼 좀 기타 무슨 티 하 저 좀 와우 칸도 치 좀 좀 기타 나 때마 진이 좀 기바 용 저 하 저
1: 노조 성진 고정 좀 다음 다음

0: 아, 영원한 복지. 그래, 암초에 제 뭐라. 하다가 사는 흔뜸은 없이 니는 무엇이 노야? 락소 락소! 아, 제우 마크의 철학시 하리 니는 무엇이 안 되면 연소로 소로 라소로 대답 전부 영땅 내가 나가자 소나 소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줄 사망이 줄 나망이 说好了是跟他家那样，俺那人说你大三英子，像上说满背弄得成。你，你普通人得，你莫说话的。普通现在个家我接话的，俺让红叔参加上那样，对吗？你说这家是个你，红叔上个家那村你接，俺让红叔上那村你接话的。啊，要么怎么弄大龙哟？大还用做这位，才能那，可都可是你阿母，却站着。
1: 你群里几个地个开囊，车上十几年木刚生的，你都得买。你若是和人来挨巴登，顿差些出了一个大人的，上俺们滚，吃了一晚上，喊你跑动三个过晚上，还让你是人来出晚上，让你是人顿晚上，看见你啊，结婚顿晚上，哎呀，说过说过，要些吃了顿给，给了都得叫，我用手买杯，没喝着。
0: 最狠的德上位，顶一些，还让龙大妈为穷得吃，大妈都是见恩见不成。哦，就这些呗，没这点子。对，引出三轮车，我那些所有东西啊，引出嘛，那可没什么事。哎呀，要不就了。

이소티 룸제 유토사와 토바 응원부터 미리 소소 디티타 치리 냠체 체네 중화 미리 직튼 속베 도시 사딘도 단티 로게 진네 유르기 퓨세토에 피게라 뚜루야 퓨휴

0: 공부 배우 관대 체험가 공수라는 게 개념 제제 급주 뒤에 가린 선은 급주 과자 니 돈나 배 나로 지기다 제마 착제 나다 간기 테네 공수라는 건가 기준 적고 열었어 에 니도 잡아 레지 테네 공부 나다 시슈나 땡조 접제 딘데 지 아니 공부 치대 되게 냠슈나 슈제 안내는 거 알았어
1: 나도 걔라 계속 쓰지 공부 치대 냠슈나 얘도 차례디 마고지 나도 와 하티나 강에 사바다 내도 사바 마고지 체스버리 딘데 니즈는 간수 공수 지기 lakze dindre gyunze na ya taan ya mena jiki nyamsula kowe gyuze dindre sui shib taan na ya ki chale dindre gana gana na ya na
0: o da daga nang shiri kanto sunya daga da nga zui peyo ki guanba ina da jik zingun sungyob de chan na lege na xiong du zanba lege go zu yun du zanba lege tango jik mungshi de je sabde ina da char go ina jik yore di yun du zanba an zui ane tango de kenwaan mungu yore kenwaan da pa zui gado xiu je di jik yore sabde shisung ki chale na bay gyurim na jik kangba de mas nima nyingba de mao di chi yun du zanba di na liyan ne zui manyung chay yung gore di nga liyan shuk chir do ya da di nyangab shinda le yu ya da dinde gi dagwa chun yung gore jik lagu chan jik tung gore jik dan kangba nyingba sa lagu chan yun du zanba jik lagu chan jik liyan su li jik nyangga tun yung ane mungu tun yung gore gab di du zanba an do ya si shung da jik di yu chanba ma den di shu je an kemaan je an gwende ka aga rungu yu jik gen gu mi na 단대슈 언급체 강조 디체시 근데 정도 만족하는 야 내 휴제 한 두스슈는다 간가 다 주는 거 알리스 and 주제 테르네레 강조때 같이 식신 뷰타고 자지면 공구 딩모만에 야 유튜브제야 한 공수원에 퇴배 소가 되겠어야 진대 강조 배준제제 디시구스 또 던저이는 디 다단다 안도 수요제로 숨주에메 두고 알리스 수요제 아마 있는 색산에 수슌급리는 직도 저디 니문에 퇴제 nimi tingu ne tuanze a nimi nalwa ne di dozu digi jik lenu rob zamzeze a maasa ne sishun maageze ane kab didu zamba negi yanzu chima ukuna anzu sunya zene ane mungsi di ne suyundu ane de susu jamlu da shib zaglu da di maa liya zane yan susu lak zebe yan ko jamlu tanga da shib tanga di nangu ala singuisa di sundu zamba da kab didu zamba dozu yin jik sonye gombo rinne di yan laya dinde gyal lebris di indu zamba ane rangi ge jigi dōzhū sāt nīmā āndu chīmō dā dōbā sūnyā dā dīzhē jē, sēmdā jē jē, jī kī nīmū nā yuwa chīn jē, lī gyūbjī kāndē dōgū yu mē, gyūbjī tī kā dā dzū jē, tē kā nāng shī kī mā chām dōng wā, sā kī mō yuwa dōzhū kī, lī gyūbjī tī tāngu dē rā wu jē, dī rā jē, ān lō sūm shī chī, chō tā jī kī jī kī nā sū kī sū kī nā mēng shī nā nā yā rā dāng jē, ān dī pī sūm chō bū tēng sōng shī, dā dā dā sūyō nā kā nyū sā nā shī wā rī sī, dā dā gē jī kē nā yā rā dā, ān pī yō kī jī kī rī ngū sūng kēm nā dā yā ndā gwan dā kā kī jī ngā ngū nā nyē nē mā ngū yū sī.
1: Dā wā dō ngā sū dā jī kī tāng kē tūng lē dī shūk chī mā shī pī kē chū yī dī dō sī dī ngū nē chō chū yī kī rā wā?
0: Rī dā dō chū dī tāng dā tāng kē dā jī kī dī pī tī kā nā shī gwan dā kā, ā yā wā yō rī sī. Tati ya waa nimaagi, peyogi, polnaan bodolaay na, zoolaakay na, ganga dozoo riz. Di indu zamba tanda longon tongdaa digi kyoyo riz. An dozo nganzu kye lindu uruwa. An nganzu ina le dagaran suyo je, chomlaay tol tangje. Ina di suyo bina tanga ina jik numshaa tuyur da, byu tal tal tuur. Dozoo ida kod su suyo ku yungu ri, rangchungi tunggung sunza. An di lo tongdaa digi tu uruwa. An di jik kye juyo riz.
1: A kya nara chashib na ngayon le jing nganzu gungsi nil da Gwala chungchun ya gungsi lemi jie chabri da Da ngayon na chan na nganzu gungsi gyan gunga jirirwa Da nganzu jige gungsi digi chale na ya dini Da nganzu jina jitnaagi diba ina lawa changwa ni dindir lawa changwa warirwa Dindir jindir zane nganzu gungsi gi da soso gi chale na bati Yuzi di gyali na ya chido zadyun sunru rici kandir rici sunang yuna
0: Da zo zadyun di nganzu jige Peyogu zingu nal chui chidu zaba leta shinda za jit dhagma aris. Lekdi lagu chandu zanba chigi lepenga cha shan di jamda, dungma da dhuwa kujo diwun di yayung dibri digil sungkyo xiu chegu aris. Dozu dibri da dhug masawe susu kienlin che, susu lakze duan che, kinde si sungkyo chegu du. An dine si ne gadung kujo chegu du jeya digi. Dinde ane lakze piju che che. Ka chigi yan jamda, dungma ganga chebi diw, zikbu chugo xa, an digang dibri digi sungkyo tu ya. Dinde lakze piju che che. Xin lekdi shinda ane 这个人这个 law 啥不对了是吧？但另外呢，区别是我，咱俩讲个这个，俺们考虑以后，大家人没些，搞搞么子呀？搞卷子以后，大家差不多，不是设备少给，你听得怕，接不接呀？听得，你哪天端着，新人们送给我来的，都是没讲个接头发生过，等来过哪天大家，就说你们用，听得是过过的是，喏，你呢，几个人别去个，确定特别垃圾个了是，你这个的千万的，蒙古籍团队学过的是，来看起多少团队学过没？怕做人多年姐姐，团队学过确实对，团队学过的是，我听得个的几个人姐姐。 다 봐 간소지게 공수도지 했는데 이는 롱업주지 두어르베 다 단행은 신능 간소 공수 시행선으로 근데 지피게 중요해 다시 시행은 단대 잔능 간소 락제면 갈락 차용 버리스 지 락제면은 실차는 남당 텀다 게미 둔지네 개개 딘데지 차용 버리스 갑자기 타링도 되지 아니 그 로직 로숨 딘데 간소 펜주기 켄기 시행 현재 안디 간소 신수 치모 도수 치모 서브 상동 딘데 치모 레게 남당 된제 인 차르고 근데 조이메 망게지 안에지게 먼저 산에 다게지 신조 망조기 지 레슈크미나 야뒤제 아니 경기시야지 엘레 레유제제 언니 차인 것 안디나네 야 신조 망조네 지 소수레데 가신 유업다네 야 주냐제 안디 락데디 양 라비아
1: 당당한 저 공수리나 냠세 차레 나야 기타 촉제 이네레디 에 톱다스로디 근데 근데 지나
0: 당한 저 당다 시슈웅게 지간조 지게 조준팅이다 지 개용 그 정유 주기 디클라 개나셔 좀 당고를 했어 지게 좀 당고서 다 변나로 나 개용나로 공부 근데 난도 라고 생각이 디 톱다한테 무슨 근데 라기 저리스 한지 단다 안 좋고 봐 살짝이야 라기 좀 니비네 요리스 노 안다는 것도 사실 동계 중구 닝베 나래 안 주네 내 단다 내가 가시 살짝스네 가시 양 지기 닝베 임바 딘데 나래 양 안주 디치고 그랬어 라고 찬체 내가 지고 그랬어 중국인별한 교수 레드고 주운데
1: 당가서 표현에 대해서는 이 레그 비준 처부터 나위 조직 계도 처부터 지어려 봐. 아니 먼저 지게 나럽 조직 지리 공생에 대해서는 다 조직 전설에 냠소 지에다 야면 된소 지게 하래 결과 지역이 잘해디 나에 대해 매도 미루는데 차대도 와. 다 지속이 된저서 그런지.
0: 당한 저 단데 레그 답도 롱데게 나지 지조이나 자망조이나 자지. 단 명의는 지 관배나다 도바카 그 수체가 인기스 니만 공신데 레게 핀데 제스 고즈 파주 캡다다 게지 존재 응아 저 약급데 파주 감유슈제 레게 안에 대산이 지 레간가 지 합존나 슈르와 안 저신 까지 에네 로모터 관바카지 추 만주 디치로지 엘레 충수이 내레 지금 아주 와기 군트손이 생동 군주자레 마이온제 지난 주 레게 하고 지 핀데 지로지 자중사데 내레 제일 된 족중기도 안에 디치로지 딘데이네 지기 망조 딘조이네 탑제 레이나다 딘데지
1: 아 다 딘조 딘인 간주 망조 다 지조네 나 딘데지로 봐 다 차샤비나 니도 니슈 쯧숨 로리나 페랑윤 종기 카탕비 에 작전 송다 니부디 공레 딘간주 공스 지조나도 와
0: 노노 다 디소지 딘데 주나샤 딘인도 잠바 작전 총다다 직순하디 지단제는 지기 직설이다 직통제력이다 딘데게 지게 작전의 명령에서 차도와 다 지 시중기 통제나 이제 딘데게 돈에띠 난자 띠하고 도스니에 되네래 정말하게 엔고 작전의 총다시야 딘데 좀 대대장 안 주인네래 지 대준제제 돈도 작전 총다 롱 동다 대두야 안 딘데 인도 좀 막아 주 공신원에 단대부도기 레어 제외 교류기 띠 디 총과 좀 전에 레어 단대부도 강부 주제 띠하고 총자 디밍 토브리스 디 토브 좀 대대장 안 주 배준제제 엔진주기 못되기 딘데에 토를 야를 배우기 다 락신 토를 딘데에 총다 민네 좀 야우용 봤어 신 딘데에 토면 사야다 딘데에 토 작전대 탑대를 고치고 뒤집는 듯 거의네 세중기 야구도 세주 토를 너
2: 라바진의 라기 난저 내가 집에 규림나 제거시 자든 송기 유 대니 내가 치워타 중원 니거라 개체념 지거를 짐바타 매개 통교 유여바타 매배 내자 지구를 진파 렁체 도바탄 메도바 니가 지구를 진파 저와 되는 양자 마되는 양자 니가 지구를 진파 제 지기 예비 미남지 예제 톱니 레라 마무식 안소르 제주 지기도 마세 니동 자매 이슈 저숨로 변종 제 차전 총다 닝베 천년 연낭초 대년 안주 레가라 딩조탄 켈린 체바시 레라 무투 정의 송적기 차샤테레 배전 체바라 규모 체바시 견레지 송기도 大家好,我是李老弟,来自南部组织自立公司的青年,刚从萨多罗,龙田库里基委苏准宁部提到了,孙秀萨巴进行月了,控制人业的乐颂堂,落着了电影,人业的写电送局起行,比如苏准铁老子,军人起行月,现在不错,天地里才能居住区别能对那么学生不行,下面了三个连接你母体,俺最吃那么多居住区别,李子显大心了不休。
3: 직튠 속배 도시 댐볼조
4: 양균 럼프 사바람 베베균
3: Singalinge Gongkhamsang, Shamliya Jik Thun Chokwe Dushi Dienpur Zuk, Gyanggui Lambusabar Bebe Gujibhe Chidili Chen Shukyin. Nguyenliya Lengke Ne Gojudhu, Gekab Pekye Thang Gyurju Oyunlengkhan Ki Diyu Gim Kurulu Thun Tha, Rikji Kejian Ki, Chuchay Tiwe Towa Tha, Buchay Tiwe Towa Gwone, Nuygu Thun Chun Tha, Tengku Nyongdong Ki Le Thun Yabu Zubye Gwaliya Seje Nawati Se Nakshin. 年前,初次体会头发他,不再体会头发过年,女个春春他,天个永途东为雷团也不住旧国的期,中空中央雄团听他,给自己给康雄团听期,三千十一把永扎前年,中国春春席人,不再体会头发过年,女个春春他,天个永途东为雷团了,滚地东期,特不能卡塞岁月。 三千七团年开前他昨年七特了明年想了给客批给他给主要人看起这月经过路团他这月日记开前起设置是能行女个春春他天个运动年不再突围批给文革级别七特开前时间龙安前举办的送四块卡团的前卡起却用年春春级别特举团客年年前的 基础用给女个春春他天个运动了滚地点地当晚偏正温色推不推不他龙安前举皮别给用给女个色准起车他天个不切马肉东为密切仓嘛地浪安里住穷月给客皮个欧阳林安起地狱经过路团起让给给女个春春他天个运动东为推不安心在差不月不他女个出不切都随了瞧不他团内出不切 今晚,苦肉村子年不接给,给客给你出了更多穷面吧。狗对女狗他,随跟团来给送为多次,二心特怎么月吧。女狗苦肉给不一次,点头压皮给蒙西特通点不明白。便叫他记错错用呢,讲到错狗的七八,二心刚给他,真落明用啊是拆心月季,送月不是。 女个春春他天个运动呢，不再突围批给文革级别，记得开前些年。结果女个春春他天个运动的那给主任刘琼克，你懂也没中意罗念松，让给克罗尔千勇，加起送谈成琼松克，女个四准克拍在他呢，罗尔千勇加起出谈成琼几克，变做拍给了第二七八他，变做批给给不再他，变在军团俺头前吧。 女个春春谈天个运动期，特地彻头洗明白，体外马为天空四准期，不再体外头为拍摄第二七八春月季送月不是。女个春春谈天个运动呢，结合给女空定价减送级别加子银，结合女个春春谈天个运动的那个主任刘琼克。 让给其米里前用绿树在聚起在提，便叫你们来谈，别给珍珠给客给，给这个中额出怎么办？团子们见面，女个过客，俺心点表俺朋友，共同投票时，台上切记让给其多农谈，人群虽然七端七彩，俺心托怎么办？女个定价给人贴，女婿七怎么参与边？ 俺村女个春春他天个运动东为雷团了，滚地当晚去，结合给女个店家给忙到周围城里店头东关系送月不是。女个春春他天个运动东个天涯，头个大了天个资产运动级别第二时间因，结合皮个二零零卡女个新竹康去工程宣布顺应去，女个春春前呢天个不测 马肉东个呢。 且天个坛，且春琼，且南田，且给他们写些。龙安村主席不能送，让给去那个三准七七马路七八天，天个不测马路主角了，来给不测，通的派出所给这端出烟，跟空头不谈。龙安村专门派人，我把钱拿，那个春琼去，天个不测马路主角了，来给不测，俺先给这个主席写个些。 谈资产谈，谈个同样用完，你把图军心里面啊，那个春琼谈，谈个用途动物来团也不中呢，让给去那个谈，谈个偏着军械没把切入住个了，工地动关系送也不是，那个春琼谈，谈用途动个谈，讲到日久了，团结了俺工地动过，那个春琼谈，谈个用途动话题。 天来出个人不乐，你替他讲到偏见给闺女三百几千钱，给了偏不去。所以你看。 龙安村江边人屯来省地人不谈，南桥江道桥沟所贴，人家三百体外托等于。

긴기 지소 생지체와타 기급 카제 중화 미시 시념 중위 배망부유 중국의 야르겐 조신비 기급 챔부신인비 첩시 피계겐 조람 양타바 균균세윤이 티웨경 자와타 균용의 투비 내듀 캐진시시 점리토도 첩시 럼루기 배수 지부지간이 유미시부타 기급지기 첩시 럼루 칸드시 락다르 쳬바타 첩시 피계겐 조람 칸드시르 규바 니바르투 기급틴 니즈유타 오로 튕구바지 중국사바 운니춘단 락바르투 규르주고이 체순토 장리단기 미마라 튕지 니치치디 지소른 루기 망즈 첩시 피계 동의 태도 피계 침불라네 람로타 중국 체준된비 지소른 루기 첩시 피계겐 조람뒤디 치 갸치위 미마 망즈 응은규를 용하라 양타비 카조 댄비치윤 중국 체준된비 지소른 루기 첩시 피계겐 조람티니 니름네순 중국 미망기 튕유진빈 베텁기 루규기 댄치타 직비 슝루기 댄치 라링 댄치 제기 동매 충제인라 당기 오월 큐르비 케시 균효타 당기 자위 미유 냠리 치비 동매기 랑치시 중국 체준된비 지소른 루기 첩시 피계긴 조람라 체리기 직비 슝루기 롭된 삼루 유바마세 탐자진기 럼루기 규지간 유바타 생이기 진단 키르조 유바마세 문규리온다 코베타 군디 돕슈 루톱간 유바시 첩시 피기기 조람디 속신 삼루타 공든조 시제랑제지니 저팀기 난도 띵빕탄 첨버를 치유라 대다기 공빙오니 직지를 탐보를 제워타 직지를 규지도 따르와 편준 규리 첩지시 퇴응을 내자주 칭워라 중국 지소른 루기 망즈 첩시라 기덥 하자 침부 댐바타 중국 지소른 루기 첩시 피계긴 조람니 중국 기급기 니즈탄 튠라 미마 렁김 랑다 용규르 게린 시비 조람 양 타부시 갸시 중국 체준 댐비 지소른 루기 첩시 피계긴 조람 토 튠나 녜바르토 당긴 구지 균교 체바타 미망기 렁김 랑다 체바 침다르 기급 경화제 시튠도 직교르 용화 체구 당기 구지니 미망기 랑김 랑다 쳬바타 침다르 기급 경외 자외 견리니 바타 미망기 랑김 랑다 쳬바니 지소른 루기 망즈 쳬브시기 오외 캐주시 침다르 기급 경와니 당기 미망기 고치디 기급 경외 시제 남바시 디송보 란게 지소른 루기 망즈 쳬브시기 라글린 러브치 난도 지규르 청유 Rangyegi chepsi chowe nangtu tangni yuechelung guzhi chigen yinbata. Tangi guzhi gyunkyong chibata. Mimanggi rengkim rangda chiba. Chimdar gigab yungwa ji shitundu jikyur yungwa la. Chi zawara kyurbani tangi guzhi gyunkyong chigudishi. Zhonggui kyechundinbi jisorin lugi chepsi pekegin zhulamto gyuna ngibartu hurzun dinlingi chepsi jiksuyugi gyurjula gundi tonggubadishi. 중국 체준된비 지소른 루기 망주니 창외 사바시리라 창외 야부시양시 제디 중국 첩시 럼루니 꾀면 종딘시인라 투자다 피게 동미구비시 인스워머니 규르주고이 체춘 안주 자위 첩시 럼루타 시지 첩시 럼루 균균치비 멍시토 첩시 직수 균치메바르 규르주치디 럼루기 말라 투자다 피게 당윤 Tang zhuyang gi diga kunariya jikdu gi gyurju tinga ta. Gisi jikib khan gi ligung su jikdu gi gyurju ting gie chi di. Zhonggui kyechun dinbi jitso rinlu zingyong besum chibara kyeji jiksu lamsu gin ginsun dunju chibashi. Jitso rinlu gi mangzu chepsi lamlu jen ta, chen den jen, kurim jen jie su gubi dungwa ta. Mimang gi chimdara tablam ta, namba minzhuwa natso yu di gigib gi chasha todam ta. 벤조르타 링니 차샤 토담 지초기 차샤 토담 제치빈 겐린치바 스냠 딘신 축지 퇴바타 딘리 튠지기 첩시 넘버 4데타 피게 동괴 중국 계준 대비 지초르 루기 첩시 피게 긴조람토 규구나 니바르투 토도 파르숨투 첩시기 니슌 징경치괴 키시 넨디 야보르 머신바타 탐보르 머신바라 카조 괴오이나 첩시 변윤 긴조주 야보 첨미도바마세 당당 기급기 차샤라 뇌지게 용구시 안주 치기기 첩시 배윤기 계전쟁기 총제 배드치 구매 원장 중국 첩시 럼루기 자와 댄니 토르미중 지급수지 시진핑기 댄듄
기급 신기 첩시 럼루

이첩시 저와 리지 눈딘 체톱신 기도기 추비 시당기 저와 다 미리긴 저와 출루기 저와 짐제기 저와 기지게 난기 뿐딘 저와지 피게 동토바타 미리 공부지수 치르다니 링자 튠지기 첩신 나바차바 체톱신 숨네 도부슈 직뒤기 튠지 죽톱신 지소 튠기 뉴슈 징주탄 피게 용어 군디 눈딘 동토바타 팅럽 제도는 유럽인 족중의 차샤카르 군대 동토파 미망의 초의 뷰제단 추제 균체매버 토론조와르 군대 동토파시 시내 계급기 장제 장다 송종 눈대 체톱진 계급기 당왕타 된자타 피계제기 개변 송급 치슈 치르동와타 중국 미마타 중화 미리기 디기 송급 체도바시 태양안조라 지소르누기 망주 첩시기 계산타 계주 고군의 뒤비치디 미리기 첩시 변유 타르게 용으라 중국 로주기 추비 리긴 비규 땡주타 뇌바 유샥샤 임바시 세글리게 팅디 중앙 룽친 년진 지급 리공 표가 룽친 키 롭종 튜즈 지비리 전부 잠 다시기 샴라 무튜 년디가 룽친 리공기 치리리 전 현다 칸남 세로나

jecho nam la memba nam choyang len to kala cho jejang chebe ge qingyang rida jebe ningji jong xie songba ni jiao su ta su yin ba yin na lie ni ri cha dang me ba ra qiang dang ningji kone jie su jin ji nam ba gun to xi du to ne ba ni 叫我坦白人心阴的 지점 중후에 뇌지 말리바 쇠발 시신 군해 레베 딩키 종라 대다 라람리에 독시 투바 중톱 제발리에 컨트롤 렌록바 남양 시어로 메도 시소 대양 지장니 신생 키숙 진바 미엄 리다키 밤로 파시 세소 주바식디 타미키 진세 대니 나제타 킹지기 뉴에디 지다라 지지 응응함기 나타 체미도 초발 지바이나리에 리다기 제보 생기니 콜야 남양 공주메바라 닝지 침뷰 제수 진신 종어 제도시 디나리나 기부 담바디 생기 뼈를 꿰니 담바 시신 듀어타 심지엔 탐지에 리소 마제바라 세치도 진친별 제수 진발 제비 정신 매도 중화 땜바 인비 장제 심판기 레 파실이나 안이비 땡에기 교 가시자 유비이나 대다기 장로 내도 법디 레시기 멜론 대야 소발 딱고바 인노

chabu chinchu cho, le xie chenpa di nangli na, lando lo zhe la kye pe jie cho tamba namni, xian la ya neba jie yang mi jie la, nga jie tang kong zhu che we reng xin sang bui jenpa xin yin pe. Jie wo tamye wo di zu jie cho tamba namli yin na kong zhu ji zam lang kyang. Jie cho tamba namli ni, tamye ki jie wo di da, xin tu nying chi we yu du sik jie pa la ya kong zhu tang kun lian jie yang jie mi si ba dian yu. 디앙티나리나 교탐바니 시디 코제양베 리다기 제보 생길하 빛차샤바타 루중 정신년베 교탐에 대소니 딱도 나제 캥디기 초에 지장라 빛차샤니 시어지 레시에 첨부디랭아랑 서로 제조 담비 정신 삼불라 롭종 제제 남주 초에 나 란제 심판기 주수년바티 도나 장신 군리야 뇌베 공주타 나제치 심규 방괴베 롭자 띠요시

0: 오야 초부친지소 텐데리 제 슈섬 다가 주기인 레젠 치면 하 어글로 상기 무티니 기란 소로 사결리시게 제바 서비스 카드인 시발리에 예럽다 빌리시 쇼로카 니슈바디 리시 제주인비 기란스 뒤도도 년가 윤주 로유 다트 아
1: Je vois, tu joues, j'ai un attaque.

유시리아 파부니 요시 파디 시글라마야 불라 타니 나치와니 제소 릉신년신 시럽총의 밀라 큐기 댄사당 초보마치치 텐데 마인베밀라 기시 제 카다치브시 테네부티 페카다럽자티 티미 따귀치도 예부년바시 랑키 댄스치 대로 산다 년바시 제디 대버시 니시 케부티당 콩니 신나 낭토 송웨디 다 미사겐치 퇴용제 제부스라 케기 급소 부디 디치르 송니 리디 다기 깨제 데르 케부카니 쿄라 진치 니소 튀기 쭉쭉 시시엡시 데네 리시 송지 쿠 제비 쭈로 마자 카르겐시 yueba di gui ne, chobu shiki sali ya jue di bie xia. Xingnang ki chue ne, ma jia xie song di, rang ki san di zara kye di. Gyebu da ki se la kye ki gup, nye pen pe cha wa jie bar di, jing lian man jie we, ta gyebu ma jia di se do, xie xie di, se mi ni bu, ma jia di se ne, xia nam, se ba shi. Gyebu ma jia lak bie, gyebu cui mi tang di, nye maja di sui nye na de ya kandiyo ki jaga digi yin si ju jing so sui sen lo bo bi jaga ju yu ro kya lam bu shi kui chung mung nye ba di jebi yu sar song di ni zui di shi jebi yu yin ki ma ri ko ni nga la ka xin yu ba xin bi maja sui bi chung se kan yin nam si ji za na chung ma di ngar chung ki tun yin nam jebi ro si ba ra si ba shi jebi yu 다오나 코 베도 송시 치세르 데네 코 용아당 제베 랑게 녜마제 세바 이남 시지베 렌도 코 라세바 이 시시에 제베 중생 칸 이남 시지바라 중생 아마남 시브시에 제베 방기 제부르 쇼쇼 제바 친도 칼라치 다 코 수지 제 까포비세 제부티 릉신년 바신바 쿠에 콩도 취디 마제 가르겐제 충마티 돌니 코란 로시도 송아시 데네야 쿠에 초보 면친 제부 상부시 제네데 리시네 코란 타 제부니 신나 두부시도 즈급 지게 철업치오에 제부 신도 측버시 코이 제부로 제부름치 시초기유나 나리아 쭈라라 송유 지셉시 데르 제부 토니데 쵸기 녜소 쮸송 시시엡시 데티소 제부티 세지 유바데 쾌베 제비 쾌타 겐라 소바 초부텔리아 쮸데 상게 지시 제나담치 제비 녜부 솔야 녜장 데르 자가 쳔부티 유인 시 켈란데 상마르 잡자 집시 수레 텐도 녜회 초봉 녜부티 니즈남 제불 하시에바르 제비 최기 담디 템바 마레 지시엡시 데레 초부 님바티 나 템바니 겐고이 디리 지세니 템베 제부 이치디 다코 베버소 시세니 베베 코 용아당 제비 최기 니 부세바 템바 레담 시트립시 데르코 라 템바니 시시에베 제비 다 코스지 지 카포비세 코이 게보 니 진지 유바디 제바르담 시시 데르 게비 진지 유 제치바라 코 응아르기 중제남 시에베 게비 테남 젠디 오 템바장시 최고 진시 유 당에 부디 신도 방법이 인야 쭈라루 지기 진련토 최기 소아타르도 주주다 니베 진련토 nye pomo kyuki dhimar dhiju sumbe chinlen to nye jesi chiga khele ya dhiju che yi shi sheba le jebyu rungxin sambu she dhin gu ne kwe jebyu sere dhinam nga yi kala shu khe ki se dhamba di se kala pyo je she di jebyu ngu sum to dhene pyo wa dang rangi jang dhe ka shin zhubar khe lang so

오야 초보 친구초 텐딜리 제 슈섬 다 가지고 이 레전 지면아 어글로상 김우티니 기랑 서로 배우기 망조기 중단님 카지 시주인배 지난수 뒤도도 닌지 저기 다 되어 아

0: Xingzhu Dongkui ki Qu Tunhong Guizhi la Xiongnui Gyabdi, Xingbe Ciri Dantun Pei Xingzhu Dongho la Chidun Chakun Bashi.
1: Sengil Hingge, Kong Se Sengjuri Nyeru Shukhe Dezi Wangya la Tha Basan Lama Hin, Le Zeng Geng Kunan Ken Wondu La Shi. Lengge Ne Mutu Digi Le Kongki Le Zeng Xipanam Sen Ro Nang.
2: Mimi Da Ji Ki, Nganzu Lao Bar Chu Gi Ji.
3: Mimi Bu Ji Ki, Nganzu Le Bur Chu Gi Ji.
2: Chu Chu Di Ji Ki, Nganzu Chu Zhi. 렘바르치
3: 작도 부피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 강시키 유티 미남 용어치
3: 미지카키 등지 야게다 퇴문 부비니 중화 미지키 속자네사다 독슈네사 저완네사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Sengli ge gung kham sa xiamle zemling gi thirin khasan sibili zen shu yin ting di le zeng gi nang thun zo ni
3: Xi Jinping ki Tajikistan ki zongtong la ho mong tan chuen men na wei guo ta
5: Xi Jinping gi bu ni gi jun zin gi bi le tan jian zong na wei guo ro
3: Tajikistan tan zhong kui zhe wa gun qie mi ba ge rim sar ba le be guo ro
5: ge ji chen zai sar du di ne zu zhun le gu di dan ni zemli jin bi chen zai sar du gin jong ni du gu xi bi guo ro
3: 清微起来给中国协学理这所马脚起脚所单位国了中国谈特别几个学女体密中国南北听着进了吹得出出不切比国的所言相了听的里曾经当团习成那么先说你也觉得几个比主席习近平给毕竟迷茫操干起没落中国的阶段参政那会儿的配比他这次定给总统拉赫门谈见面那一部是
5: 시진핑기 타지스탄 랑젠체네 로숨주송코와 단지 계급 조정기 총재 개진 토바르 댐지 쉬부시 시진핑기 펜즈의 갑교로 타지도 세균이 중탄 지위 대위 튜니이 치료기 코리오라 균도 지다르 총중 중국탄 타지스탄 계급니니 남야 소송 로지기 김지 상부타 학삼 스메타 펜즈의 이치 제비 초고 상부 라단 지니 피게 동의 로도 상부 지신 초니뷰 중국탄 타지스탄 기유리 김지 기급와르 겐자조 냠레 칭이르 민다 괴버티 기급니뷰 추제토의 첩시 대기 편준 이치 강릉은버타 중국탄 타지스탄 미름네 미르 파란 저튠 용와라 사신 덴비 겔리 치윤 중국 초니 타지스탄 초다 냠토 나르웨 탐섭기 중국탄 타지스탄 기 레와 지튠 초부 준규로 군디다니 기급니뷰 미마라 디기 티웨치와 준디 유지 되나유 시진핑기 중국 초년 어르균신 타지스탄기 랑기급기 계주단 참배 폐기급 렁뷰토 규규로 갑교를 체규타 타지스탄 초년 기급기 랑젠타 당와 댄자제 송균 체규로 갑교를 체규인 다루니 중국 롱안젠 지영업은 고추비 로인바타 타지스탄 초년야 니동 송주류 공기 기급 폐기에 텁주라 뉴슈 유구군디동신유 초니뷰 뷰제 토벽군에 규지람지 념주 체규 전에도 샤니 피게 탑준 지디 딩섭 치바타 장소스 피게 믹셀 로람 치고 베조르 뇨조 냠레기 피조 상부사된도 와타 냠레기 명은비 돕슈 응어든 치디 뇨조 만족이 시균타 뷰체 튜지도 토르동고 존에 남자 라더 체규론 겔리치니 장도 뉴규타 청진 벤조로 지딘 총기라 미수진 뉴소게 냠레 갸실다니 첸제 사르드윈 군뉴 체르동고 미주르네 베리 딩섭다니 산에 냠레기 비입 사브드바타 기금이비 미마 핀즈 시도타 핀즈 첨드윈와르 군디동괴 팀제 된자 냠레르 슝뉴 겜네 돕슈 응냠보 솜레 동디 타지도다니 튜무토 서귀기 덴린 송교치괴 중괴 초네 타지스덴 초 기진 둠지 강난 슈규로 거스슈규 단지 냠지 예소타 상하이 냠레 직조 중국다 예샤 의미 람스 속이 직시 난 냠레르 슝뉴 겹디 총마 진로 我们 란린다와타 티웨이 슝잔 루퉁기 콜리시뷰 쥐용 마라 쥐규로 군디동도 유지 년도 나유 라흐먼기 드럽사비 타지스탄 중구 균용 특주 냠레 로디 저와탄 타다 콤비 삼미체바란 조신 유진 뇨종탄 마조 짐주 싱레소 협공기 냠레라 춤지기 추바타 남장 케진 딜라용화 미주르네 베리 니르신 서브든 조와 지충디 기금이뷰 미마라 디기 준유 초니뷰 티린 타중기 유린 김진자로 냠레 칭이르 민다 괴유친 티토네 기금니뷰인저와 루규기 튠잠 사버리브 첨바타 기금니뷰 유린 냠레라 듄중 사버디 유인바 첨기유 타이완니 중국 카체드 메비 차시신바타 타지스딘 초네 중국지기 자드윈 락린 타지도더 유인 타지스딘 초네 중국 초타 각지 디르규타 미터브진뉴 첸지 사르드소 협공기 응외니르 냠레르 슝뉴 게토 미닌 종원의 덥디 준바타 롭스 비리르 슝뉴 게디 기금니 비윈지와 콤비 티웨 체론주 규르 군디